0: 然后建议就是三段卷上的真不够呢那么就这么着大家你龙建的时候那个龙建的时候不用过来是你留了偏把的时候连接如果的时候呢我等着送有的这点呢你呢等你打动门桥人间这不三个讲者有的等你那个龙建的时候不用过来是
1: 배차에는
0: 什么的塞拉索巴丁说这个人前人都是六零强就都说那种混过的第三的人家有吧这个军学人军学人军学人家打上军学的了别的人家有的当时人家有的时候他从这么算原版的所以说出钱没有碰过的给点行者也跟人家帮送有的特别这种事呢他从这么算原版的我们呢他从的这部这
1: 就刚入去的主持人的特殊有有啥主持人跟的人就有马的意思嗯那么算原版当中的我们这些呢大了说吧马对吧马对吧走过大大哥上这的嗯等着选举嘛是大开心眼波有过嗯等着意思就大马算不等着选举马的意思嗯那等着这种打算啊说修起过行的是呢等上他嗯中中中间这么这么不拉行过嗯等着意思就这这你兰科的也不有吧不是有吧你呢兰科东西卡罗瓦的这嗯娘娘有吧如果
0: 我们跟把孙子打娘娘有吧老铁的时候也不有吧老子也不有吧等着送死他感觉嘛就这嗯中间等着小人着的他刚刚开心个三三着的那那几个人口卡罗啊老铁没吧老子没吧人口不在没吧等着到了满着死他的时候呢那么着做当着主持人做当着门口做当着出门口去了过呀对对对跟人家的家里亲戚都到那送死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소소차
1: 남자 모반도
0: 나소디가 손도 사드 많이 되네 개발된 토보자모 연대네 실린인가 요러고 사오데 양살린인가 요러고 되네 근간적인 생기제를 만지스 근가 생기제는 전에 생기도서 단 농그 초도서 렌해 중중리서도 참아서단저 생기도서 초초차도르고 되네 생가를
1: 잡아다제
0: 되네 생기도 자총저리도 단 님반리서도 되네 생개바가 생기간제다 마 생기차 차는마 살달린인가 요러고 되네 되네 인하도서 차린인가 요러고 효체서에는 힐린인가 요러고 근데 인선데 개된 생기제 약은 전조반 너나 너나 사단 너나 람다지스 ndona ndusate yaboji tagurese sade ndona lambda as lambda so kanrego dating san chanchen tu jabri ko it ndrein sat ka hin rogo hin ngo san lanchun rung ge rogo ka bang ge mang ge yana ya gan de jena cha cha ba la so ba chun lang de ngang ge mang ge la so ge ja de ne yobo yorgo chemo dön chen yuk to ro den sha se chemo dön da drum she la man ro se dön da chimbo yin de mus ga se dön da chimbo yin ji mu jun rogo ma den de yin ro ba da nyam de song se ro den sha ju ro dan den ba den de ga se ro ba de den de mena yuk ba la so ba to da yuk ba zung ma de yin da yin da ji chen cha la so ba ji rong song ai ko cha la so ba den de che me de yuk ba yo ge den de kus
1: dai
0: ha che zon re to ne ji hyu ji yorgo den de ma re na ji da ja ba la so ba ku ma la so ba den de tu bi yin ko ji rong song sa ge gan da la kya zon ko ne song se ya hyu ren de ro ba da nyam de song zon ji bu man ro se wa den de xiuqa zhangmo song yur. Tene tarong te ma sepa ge de nye nya tab zonra. Nye kanche nya go. Nya bo ten ta la soba tena mongbo yorgo. Tene nye nya tab zonra jina jik cenye ma lo, zube jide lo. Ta kanta ten san ta cenye ma nye ma mongbo yorgo. Tene lo chungwa de so shalin chamjo.
1: Tene jik
0: zhajia la soba tena gan zuyo na chizog rogo. Zhakhan la soba na zuyo rogo. Tene cengang ma nye ma zo tanra. Tene kasi shalin chamma so na nong la do yodo kaba la soba la yin. Lo nye la soba ta che cha. Dene kakye yang leka dunda rukuo lopjong zomba dende yin lopjong yana leka zomba yin kakye da zomba yi zomba dende dende je yin kakye zomba bada zogin cenla zidu yaar zolo go cenla ma yin da ge jik bache yin zomba me oda singe jam dengi rindu di dende zi dan cenla zangmo nuli ka gomshi yo ba dende go dende yin sada yakyu rin cenla ma dende yaar go da kon cenmo zo jide ni kuli dusu rindu ra ni kuli dusu ni kogu rindu yina yang da kasi cenye kuli ka dusu dagda mari songdo rukuo dende yin che zogu rsina cenye ma lo zube 제대로 신념을 디스 가잡도야 니고 효래 대인즈다 센 많이는 nimo nyingan soma nyi dine yongju margo dine yin sayde shoga sama da maza ndo wane dine semo chuzu ye sa nyi kume na dine shoga sama maza ndo wane nyingka chuzu nyi sa je de kasab zo je dine nyi go res dine labar da jik raro top se nyangye zobe to mnaman ge dan jibwe mna na soga zob jin semo tongwe na lu ju tomcho lombaran jo bas nyimbar nyi lo namjir njuwe pen song yore di che zo resi na nyingka nyi kukju ji mele nyimo gongla nyi kukju ji de zo che wa du su wang de jina soga du su de la nyingko nyi kukju res Tene mege tenla soba kani kebe na jik ra ruwa deba, razi zogu male, chong gizza nomu, chong ra gizza delenda. Tene kashi semdo chamo nyange pechanda ta chimsana me shewa la soba jik tenze nyange chamo yududu yorgo, o tenso la nime gongla nye kongna yabu yoresi. Kashi leka ganga chamo yudurgo, tene lo genba yinba, tene lugu topla soba yabu me deba, lungden per deba la soba tenso yina nime gongla disi nye kongna yabu yoresi. Deba pibake nimo gongla tene chamo nyenye gima resi. Tene tengsana tsenle kiye na ta nimo gongla nijide yabu yorede nimo gongla nijide tusu rengi mada songhiong gugu. Tusu rengi mada si pa yana chuzo shekala ya mageba. Yakhyo rena kama jongas nyokyos tenre misi nimo gongla tusu rengbo nijio ma resi. Nijia pewe sanra ji misi. Tusu rengbo nijisan te pekin la soban pe tse la soban pe xajia tene negi mambo ji triyong rugu. O nimo gongla nijide tenre yonra ji zogu yin.
2: Tene gen pikuswa rabi yonu nika sholan si te kende dar.
0: Nekab jolan dhe nre nre dhe yore. Nekab lako lower dhe shiongwa ki ta jik lukan nansor zonru segma rwe. Tenso la jik kapde jotam nre. Chun nre se na pecha ge na jikom jukpa ya dang jiba da wunyi luban chima chiang wanshi jen dang kwe shiong na gama jia zong yore. De che zor se na pecha ge na zubo tab deshi rin gong dhe ge na ma to yong rgo. To je de nekab jolan jire. Ko nekab to ono mas karo to ono margo ya. Ta Todo che igor sama sama hir ko sama sagro ya.
2: Re re re.
0: O tizo tan. Jikom chukba ya dan jibat. Ya kom ru ko ka. Ka kom de che igor sana ti chon tong gu jiru ko. O tizo tan. Tene jikom chukba ya chu. Ka che den so ka ni ng mare. Tan dor du ne hin to ji de ka ni ng mare. Jiba de yang ka ni ng mare. Kom ba de yang ka ni ng mare. Chukba da. Ya na ma ko ba che ji so yor go. Ko ba ju ju. Taking the Tikom, Jukba, Yardan, Levitaju, Jiba,
2: Jiba,
0: the so called Nekab, Little Pinto, Yubarango, Rong Rong, Menjus on the Petagan, Sama Magiva, then the River Capsule, Yashu Unugo, Yahalo, the Yashu Unra, Tik Show the Kajo Maris, Yashu Jigores, Show the Goris. Kasheta, Juma Lasuba, Ta Longa Lasuba, Magiva, on the Koba Majunugo, could you get the Rong Rong, Menjus on the Ringo, Zuboran Yig, Meba Tema. Men tema guba, yenda neji zoma kuran yeran yig, zobo kuran kuran menju zonro rengugo, tein sedu, juba de kaji yomarela, makuba jugila sobaya, jugjugures. Tak nyon zogmale, tenju veniko, ronron, ma nyon jin, ta magyo vetes, ma shil lundrugo, o tenwo ranjong meji gamaja song yor teresna, tein ya magyo na kuba poala soba magyo na yashu, jumala soba magyo na ma kuba jug, tenjugo, te gamini song yor. Wok tenzhe san nyinga maresi, wok ka nyinga maresi. Wok de koran yinga donlemsi. Kashi wok ka tenzhe zonde wogo. Jikom juba ya tenzhe wok nyi ka mene wotari ye cha de wogo. Wok nyi luba. Kalu de ya ka nyinga maresi. Kalu duzu duzu mandor. Tene chima. Chima de ya ka nyinga maresi. Chima zo chewa megi chima zondore. Megi chima de ka nyinga maresi. Megi chima tunji wita. Kashi semdo gwane megi chima tunji wogo. Wa didu. ngogur zuxin gu san cenre ki na ko ngli tu su sem do tram re son san nya ma don pa ngu hyo si ru gu ngu ji ne te san gu dong ha de zo te spa ye li zo dan chi ma ma de ge na de ne ko te si ji
2: wo
0: liang sa san de ji sem ne la so de ri de ta de bo de xi na pe chen na do ban de ji tram ku yo na me ni chi ma don ru gu de de me chi ma de ma de ge gu ru gu me chi ma de ge na de ne me de zo ma de ji wo de ne me de te si ma jan ru gu do de ne xi na wo ni le ban chi ma xiang wa de ji de zo ba ba ji ru gu zogba de balu tu su le ma bab ji de mis zogba de ren de tarong ka de ne de ne pa ju ma la su ma na ju da
2: jin ja de do le ro
0: o jin ja du su
2: e jin de jin si ye lo ma zo
0: de jin de jin se ye lo ma ku tu su du su bon yu xin go de ma don na che re sin la ba de bu lo gen ba de ne na ta na qian lian xian zu xin go da gan de du cha xie men zu de zo ge ne de su na ung ju zu dan de de ne ke ma da gang ba la su ba de de jin zhen de do ge zhen de chung chung de chang ju la su ba de ne ji jian de zhang mo ga de na zu zhe ge na sa de zu na le ni ka yo zhe zhong bu zu yu go Jadi nasa tu so, dia tak jeng nongke, cuaca ke cuma ke rezis tu so mohon resong. Jadi nasa lah so, naja ni kayor. Tapi laba tu, jeng tang kue xiong ni gam aja tu jadi, kua ganing maris, kua ganing maris. Nanti jenis tuan dua dua cek zonur sini, nyabu tu so, tu tol je gua resda. Nyabu je le tu so jor ko pemoniga. Nanyabu je tu ko sama zale tu cikwa le kua tu so, kam tu so pei yang bukau so le, 쪽 파동 그러고 된저 인사드더니 코아드 소요. 까닝 말레스. 까체 잡아이나 된저 디젠라 소바. 뇽레니 가요레. 다른 잡지아이나 다들서 왕보드서 레르스 마롱바. 마네 존은 존르 소요레. 코아드서 본저이나 코아 까체 잡이나 되네 지마 버지야 라소바. 르주베야 누바드나 메레온. 사마 마네 접단을 주고 단 세마다 요레도 코 누바드 반냠네. 로자그 누바드 냠. 다 마네 접단을 지라. 존르니 가. 대이서 다지 제 곰 슈바 야단 지바다 우 니 르바 제마 샹완 친 친 너겐 친 요고 펜조고 저렇게 참도 펜조고 대소 곧 뒤돌 마 마톤네 노그 담 마교발라서 왕 파 부드는 저 요고 파 부드는데 곧 친라서 똥고 사저 산도 저 마 똥네 저바도 마셔 돈지 저 뒤돌 뒤돌
2: 다 신들로 마 봐
0: 신들로 마 저들 왔다 대소 참아 내가 주는 저지도 쪼치와 르그 라이 그 왕기 코 롱롱 메주 존도 저인가 근데 이제도 라이 그 정도 되는 온지 걸면서 까이로 말해서 되네 대소 까선 이거 균 된다 야 사타가 메주로 저저저 송유래
2: 맞았어 생각나 봐 다다 체지 생기 밀린데는 별안 쇼죠 민지 관계 멤버 뭐라 봐 이거 막 가든냐 말아 별 소화를 비용다 송래시니 쇼란 진짜 죽고 나 견뎠다는 시비 접어들이 넘버스 멘티니 같이 리세로 되게 주셔 주셔 니가 그 쇼란 좀 뭐 보자 주셔도 되긴 해
0: 다 주셔데 남주면 가서 두 남다 두게 저러고 야르군 된지 이러고 되네 다 벽소를 받나나 직반대 주진나나 내 그 소당 시송 내 소를 받는 두돌 이야시요래 진네 드바 니즈니마 소드든 상주 니즈 되네 대시차 이야시온데 지가 소가 야가 된가 군도 금해전 다니레 니레전 두돌 이야시요래 되네 두쪽 되라 두쪽 수소라 만라바게 전함된다 든지요 자세외이나 다지 담보 군간을 지내르고 군가도 군도도 장모리사도 당게 시록 남기 장모리사도 농게 메조도 효킴본발 바비 보갈라서 봐 카좀 들고 카좀 봐 방금 때는 나가 메조든 바든 저용 사도 되네 사마도서 쥐진 땡지다 니네 쥐람도 치료 이거스나 쥐람도 바비 그단 삼네 따도 거세 지 바레기 그제든 건죠 바바기 그제 요르고 다 실 롱초든 이게 바레기 그제 건죠 라바도 한좀 복건 거스 한도 줘 보고 이제 내가 좀 버린 거고 한좀 보고 이제 내네 깡바도 줘 깡바도 줘서도 좀 대휴때 깡바도 뿜어도 저러고 되게 이제 된소 저주 약보서죠 콤바르지나 콤바 사이 콤바 니람난데 데존데 콤바
2: 콤바 좀보나
0: 좀보 니자리데도 다 된상 다 조지든데 콤바다 여보든데 요르고 저노 니스 진짜 논 콤바를 실을 세고 도미게서 단데 근데 다 간데 롱 촌도 콤바 줘보여 봐 논을 작탑라 소바 근데 메신 이제 조지조고 있는데 야는 지 된상 그 줄랑선으로 요르고 어든데 또는 너드니켄 세주나 카레나 줘보 그래 된지는 내가 지금 다 군도 금메니가 다 직관하지 금메드는 라바 장면 대한 줄람데니 제브랑 가서 된지도 군도 그 줄람데 다른 야 줘르도네 군가 제론 제노르 금메 돈 그리고 대세도 간다 조선자도 야 효치를 돈 돈을 대지들이
2: 지가다 서가 그 뜻을 전하는 게 있는 지금
0: 나서다 지가도 소화된 아주 뒤에서도 냠도 지선으로 고 다서 다다다 벽소화를 받는 다니를 이래 좋은데 동부 지가다 다니 디카스이나 지도 그 서로도 님하고 어디 접어지 남게 매도도 냠도 되네 군가사도 베킹도 야 다운 휴레 근데 전선 때는 줄람도 전도지 때는 거스나 조지에 렘바 르그용다데 렘보치 효치에 잡으면 이봐 총 잡으면 이봐 되네 주변에 수바라 소바자 저시저 수바자 군인 분야 조금만에 등도 조지다 되네 기차든 저런 도구를 지미차 사십오 등자 지금 아주 다섯 개는 뽕 등자 되네 지금 생각 좀 나라 소바 유사라 조선 조 단위는 다 등산 인가 동조르고 등자 사자 집아 뽕 뽕라 소바 등자 간 지금 사자 시사 등자 조선 등자 도주대 지가 있는 등자 조고 생각 되네 소가 그 등자지나 저도 그렇고 니마다 자기 견조르고 니마다 자기 견조 등자 있어도 되네 니마다 등자는 효진보 녹임해봐 행접라 소바 다 행급 점마라 소르고 등자는 녹죠 되네 롱스부 요사 등자는 녹죠다 추스목 루트죠 다 주부트죠 내가 지금 모르대요 주부 양세 양세 주부트죠다 되네 그이나 디스압주 되네 강반자지는 시강된다는도 강바다 사이에도 소르지 점마 신보기지 부추적 말에 된다 요사 다 사제 집어 된다 디스 세와 기체사 된다 녹지 된다링
2: 되게 약하 그도 저드나 제시나 간이다 되게
0: 약하 그도 저 저로다 차 차바다 출라서 렌히에 치워르고 된다리 자두 되네 메조드 냠로들이 Madrid babi baga go se Madrid de sul khonro go den de yinse de ji se jo na ni ga de Madrid ji ag tabjin de ji den ko jin go den de yin de ji sa ja kam kam he che sa la de sin du gyo da jo lam de kam he che sa le me sa pe cha na khang ba go tho ron ro go den de la ma cha ba de bo ni du ji de nga chi mo reng ma cha sa sa kam he che sa kum ba ko tho ka zo da ro ro go den de ji la ji den ne cha ma de ba

0: 生意都不能把更加松。大大姐姐生过错别来进的呢，北京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俺当你具备漂亮些别来进人。德林格来进那点真具备工作呢，北京一个在中间的丁谢总，如中单的苍龙行为，老金团马他比那院下家三对看，这里三只眼。这里三只呢，北京没人老金的团比老马些人，空托马的，老金家高天人对。 西家日比内贡拉杨村家波比肯内，那原好金巴吉个孙秀恩月。文章：孔拉西家日比潘特的准备三休息票。大东，该自家郎草来，郎都学比宁多皮将月及空给我这囊熊。第二，北京龙城年轻来空看给龙城家，俺当你准备休了皮比来参加三个八，这里三只家拍啥拍药？丁西总。
1: 任务重大的送你，看和平人对家错当，下压三对国家，当局这里需要比，切记先把该事下。
2: 这是我们来公干上，公干上，
1: 是。俺这考虑了，其他，拉不着谈的团队的话，是。么是，拉不着老人谈不的这些，得恰恰三对难度啊，
2: 是。
1: 拉不着老人谈不的这些，得恰恰三对下一个三路角了吧，
2: 是。
1: 这肯定是可能的。
2: 啊，他当然给是他，那这是他苦肉给修建是那着，他旁边修建是那，甚至他就这么，他台湾是那着，等于。
1: 好了吧。
2: 他当然呢，中间的什么的，那这村里头人，他感兴是那着，等于说是买不是的，修起不了。
1: 那是。
2: 他当然呢，你让这周边的，就是把群众们老多进的路，等于是啊，也就这，就这穷了。
1: 好
2: 的。他说你，等于是你送给的，这，这的呢，老多钱没弄，他等于说说，恰恰三对月呗，几月呗，等于。
1: 是就是。
2: 对，可对呢，等于穷了。
1: 那是。
2: 等于当然给他，他这当周月呗，给了。
1: 等于是，哎，咋说给了了？等于跟着你学的什么？我们在宿舍里吃些啥都吃些药的，我天天什么？当然呢，我身上的。那是啥子？哦，
2: 他宿舍里给，哎，他感兴趣别来个的了。哦，做就穷耍，他当然给宿舍里给，他什么了？他家里你妈给他牛代表，他当然牛皮也给他了，六十啊，什么？当然给天天的，关键是，他等于吃些啥都给他了，他恐怕是呢，他不等于对的什么表演？
1: 那是那是，老在做个做一样的，小累是就没。
2: 小累是不累？
1: 对对对，他妈看的那个。
2: 做呢？
1: 啊，
2: 他当时弄的，烧火井那了，六百五块钱吧，忙不了那么多啊。
1: 对对对。
2: 他当然给，他那六百五块钱，他就那这忙不有钱吧？哦，他那退休那这出来当了穷嘛说啊，他叔叔那给感兴趣别来个的了，爱修什么，叔叔那给爱没没事来爱退休别来个吃啊，三个月。他那阵子吧，当然给退休也出来钱，嘛当个钱。六百那东西呢，他那么着可以干有没得什么？当然给，穷的跟过过个不得的什么？六百那你吃啥呢？牛肉给自己那里买吧。
1: 啊。
2: 天天的六百那那哎，特别给过节送啊，那这休息不那里。
1: 没吧，天天嘛，得趁这个他天天去，苦个的，天天去，什么六点钟，天天做，
2: 天天老人谈不呢，老人也不是得天天做，天天，当然呢，老人谈不呢，送不提的怕的，吃不上是呢，吃不上是呢，吃什么吃啥子穷了，
1: 他当的，当然个他妈的，他们那东西确实得老在那老里了，
2: 对对，
1: 搞不就那个天然了，他就那么吃来的要嘛了吧，
2: 对，
1: 搞不就那个老将吃一辈子，人家跟着那个呗，把他当了个，
2: 哦，那个他娃是个月，
1: 当然个两个人就对吧，
2: 当然个他当然兄弟是，旁边可能人不是不得吃，天天当然。
1: 给人家来个人家，当然靠的好不容易，天天吃完了，旁边呢，当然呢，他顶着是那个，以前呢，休息不起个月，天天当然好多老多少钱，那老早人家忙不明多，天天那么他土丁的那点这个明多，老早大个明多，所有人给人过钱也少，那点老多是吧？天天当然呢，他那点，俺那点俺们那点没有，他那点苦个那点，那点老多人那苦个那点多，他那点当然啊，那点吃个月是呢，哦，他那是要不然，所有人给来个感兴趣，感兴趣来个吃，兄弟，给俺那点，靠的所有人拿出来表，就是所有人上不通个的，他所有人给。
2: 对哒，真的是个，但你旁边人家也那看人家，提到了，但你恰恰啥都吃，讲究呢，他自己人家能个月。
1: 是是是，
2: 那是，搿都对，没可是，那像那中国人的嘛，吧？嗯，当做没送药的，对，如果送钱，天天当做送了小弟给拿来呢，当做是他当然能挨不了，但你送药，哦，俺让你他那时候老早拿了刚刚药，平时人家说不吃啊，他说了，他可是把当做也没，别的老早忙不了药了，
1: 是吧？
2: 人家养，他人家也没路对的，找不药嘛了，人家他那老早人家休息不了嘛，去吃啊，那人家亲戚个。 忙不通个吧？俺工作自由，但俺做独居嘛的，那么旁边俺做老不得叫，那么他那么啥的那么他人问的请不来，俺做老不中企业的，老不中企业嘛，宿舍人感兴趣不来个的，啥都他听得起都，也不要的。等俺工作吃了吃了，工作请的，到时候我们老不中宿舍待两年的这条的，这到完了这宿舍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 고무 직동 이렇게 직동 양들이 내가 슉슉 매겨서 롭지 수 롭지 받아라 주도 직직이라 그래서 봐 고무 다발로 고무 이제 텐디 소들이 라지 소요아리 소요티니 그놈 딱도 내가 친게 로링 숨바군데 시바군데 튼저군데
3: 야리
2: 이거서 롭도 텐디 튼산이 엉에만 내가 내 두네 편보 편보도 다시야는로 내는로 카리 군데 슉슉이 교 말하는 이제 안인지 다 튼이 강내 내가 지기요 내게는 땡에만으로 냠냠용 추어라 대신으로 편보도 사지 군데 저는 가방에 있는 연기
3: 레슬레스 안 단다지 저저 이제 양 거주를 봐 그래서 당하게 뒤 차시에 양은
2: 요새 네 다른 게 근데 섬길라 다 내가 흘리에 투치 내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른 게 내가 찍이 돈 로직 섬지 다 내가 더 뒤로 렉도 용내 다 뒤로 렉도 마용내 다 내가 뒤로 안 당보 내가 뒤로 내가 찍 샷다다 치 근데 근데 네 그 소소는 게 다 다른 이네 내가 차샤서 뒤로 그러니까 가시에서 슉쳐 보이라 다 등이 어 다 소소는 게 가신 유비 내가 돌아 치아 레그네 차차는 수술 가신 이유 레그 되게 지도 좀봐 레그 깔리 가주 카위네 쌤나는 조사 수비다 티디 나와 있지 있는 것도가 발라는데 님마 민지 총다 안들 님마 경기 대단 대 인도 좀봐 다른 이네 다 그좀 봐 발라 차라 친친친 다른 이네 콜레가 콜레 가신 이 님네 때 독신이 때리디 때네 다 차샤서 되가 님도 또 얘기 님들이 시들이
3: 이게 통부도 발라
2: 때 다른 이네 다 님들 콘조인데 발라 콘조 다 님들 총이 좀봐 깔리 콘조 다 어 레가 깔리 가냐 도와서 민지 다 발라 레가는 깔리 가냐 도와 다 레가는 샹 심바 지나서 발라 녹슨 그 달라 어 레가는 좀 깔리 두이나 나랑 레가는 가신스 내랑 나랑 메어르 유 근데 소소 레가 개체 내가 찍고는 샤다 지야 근데 어 근데 숨고 유 근데 에 따라 롱버리 샤샤나 멘즈 요데 다주다 데리고 지주지라 다주도 미고다 에 카렌디 퉁궁 지주지라 되지 때 퉁궁 뒤 퉁궁 다주 롱버도 근데 좀 강한 그거 친구도 데리고 지나 간도 도와 숨고 유
3: 아 지지 다들 지나 파일라 로제 자자사도 차게 양지 좀바 찍인 들어와
2: 그래
4: Dada Chijia Sengyibi Lingchita na Bejo Lungchi Nyingchi Lekong Kangki Lungchi Jia Ngata Ngi Jubi Hyola Gibi Lingchita Re Ngata Chi Kong Sojia Ngasu Gungo Char Mitzi Tanju Lingdi Shirala Zangnu Jia Tsuki Jindu Bata Dada Chinram Bita Jia Lambur Shodi Ngincha Chata Kowin Ngincen Da Nyong Na Topi Junji Su Lungka Hyobar Dindi Jaki Sengki Nanda Nyangshu Nawa Peta Daga qi jia ju bi hiu lan ren mu ngong si ga di xie zhu yue.

0: Ami Pala Yuan Ding Yuan Na, Gadin Chala Dabu Me Seo Nong Yi. Tsering Sanzhu Jia Lo Jin Rem Du Ni, Sem Tun Jia Lo Zhu Ka Ji Da, Zong Li Za Zi Li Nyong La, Nyam Nyong Yang, Chin Bure Su To Ba Xiong Yue. Xilu Nin Do Nye Xilu, Kung Lo Jin Rem Yue La. Rang Yi Jia Pasa Payul, Ruu Zhong Dal Do Gang Chu Pasa Yi Bi Gong Si Qiong Yu Yi Zu Di. Payul Jia Chi Din Tuen Kung Ka Ji, Li Nyan Xie Ni, Xie Cong Xie. Di Na Kung Ge Nguyen Yue Na,
1: 今年让你家普山安全行为广播党部的不特别重要了派友家有没有兵的那么了离去穷穷西破阳全去了其实他们的这样给他肉冲的给他说着做多啊这里可就做你就了他当初你当中就给了老的龙队长吧你当你去做就了可就那么不如你拿着天这一浪就是对就那么他的能动的的亲爱
2: 现在多啊，这提出的这个偏见，听你产生的童年康是可做个玉米，童年康是做对上吧？听你村里工地开的可做个玉米，听你这拖了新竹去了，或者你的名字的啊，你这拖了呢，拖南秀去不去多啊？我的裤子上吧，提村里可做提了点什么？名字算的不做了，到时候龙龙问的了，名字的你听过那里秀去不要嘛的，新的人秀去不要嘛的，他当然给名字你这说工作量你呀，你听这种子工作量呢，产生的超越主持人是东西，拖了的偏拖的什么？
1: 听到最那路，也给同行的平均是的，如果平常，听这速度来忙不了了。但工作那里提，到时候通过忙不了了，因为人力没不是那点，米就那么大，其实我们中年出来，到屋里总三万年，应该呢，牛三万年，他屋里去年给跑的，但是三百没有速度厉害。他当然叫我，他给下乡，你这是哪样的？牛马囊山的这了，应该你这，你这去年看的这咋？工作了，或者说是三个月，他听了三百的。
2: 所以差不多了，满足的跟他说，其实我给这牛总经理办那个了，但是这对男女是差不多，这个你可都了，恰恰三对青年在的忙起，阿里，所以恰恰三对马车可能起落了阿里，老总一年的，等等多多啊，这，所以要看到得朋友了用，
1: 这，
2: 朋友给这通过一年的。 这个农村姐姐，嗯，对呀，罗晋生姐姐，其中一年的，这家那里的姐夫呀，三楼的客栈呐。
1: 啊，他当然呢，农村了啊，他当然也娘娘是那的，老不中就是我，他老不中个了，老媳妇的那了呢，他当然给啊，家乡呢，他当然给那的搬家是那，学区不那的，对你扛住就那的，学区不是要嘛了，你知道吧？让你的亲戚，你的亲戚不是跟着学区没把钱，他当然给叔叔人给他推荐给，你这个看吧，能给你的配件什么，哎，他的对你扛是可做个没，就这看这一呢，听你提那村里头了，可做个没，就这看这一呢，听你提那村里头了，可做个没，就这看这一呢，听你提那村里头了，可做个没，就这看这一呢，听你提那村里头了，可做个没，就这看这一呢，听你提那村里头了，可做个没，就这看这一呢，听你提那村里头了，可做个没，就这看这一呢，听你提那村里头了，可做个没，就这看这一呢，听你提那村里头了，可做个没，就这看这一呢，听你提那村里头了，可做个没，
2: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초범이나 근루 파시 초범세 하리.
3: 아, 네. 러브레디도.
2: 또 그것도 막 낭사라. 낭사인데 봐. 다 다주 레가친 게 망자 우리 뷰리. 그냥이라. 때 콘서트라 때 이제 초범 근능도 다주라 때 우리 수수 팀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줘야지도. 다주 초범 그걸 건축스 다 우리 뷰리 다 이제
3: 조수스 이라. 다
2: 파스스 수수 이런 게다 롱바스네 버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프리피스 그쪽 수수 롱반 유비 이제 초수도 줘야서 다 다주 초범 그는 이제 다 콘서트 가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습속이 초근 뒤에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쪽 뒤자 강주 파선 진 강주 파세 올리는 다진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3: 아, 링아.
2: 링아 요리. 네. 다 다른 게 차셔는데 아, 상다데다 민자 텐주니 다주인데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튕고 죽집으로 열어. 티니인데 민자 티니 직치 민자 티니 소소 직종 티니 상 텐주 민자 티니 진 카레 공지 십시든 Tini tepjo che sambur, tini sang da biodi ni suyo. Tini tukchini nega jik suyo yore. Mezi tinzo takzun da, sibin suyo yukje tinzo takzun ila, da lungbas nere zangun da, sibin ki tungu lak yore ar, da sibin tiki peche sambur. Da tujin chashin na, chumri gandu ka mikke ne da, ne shu ne da, yang nindi kimzang chung ne da, yang kimzang kar gyo ne da, sibin masang jishan yore ar. Tini de zamba, da darangki chumri kapjo da gan duwa sam, tini darangki sibin suyo de lo, sibin tiki kosu. Tini takzun da, ara di ngema ngema takzun lu lu yuru yore. Tini yuri zamba, o tangi chashana orinde gemiludinde pyeol yungayna chashana pyeoraksinde yedera asim kore pyeorasne kuji mangwa hakomdo ga gyumje kharenda uri pyeorati inde nemarane suju rinne yore ine rinne di ta uri mutuni kare gyunji subde jina ta ti maje gyeng ta ti kanje sita dong dongye ge ti lego lebdelo ro chigra kyu ti ne mi hakhu yomara te darang ge nusang gyu o nge pyeorati chashana uri inde a gyagi nan chashana doyi onde baidu sado ga ti nan nok chawa ine chodi zo ba pyeoralukda pyeoragi lyuju 축제부 돼요 말이야. 경제 관련해서 코탄 그 로규 건조 샷다다 말아. 퀴즈어래. 다 나랑 녹성 그 네 차신나 게릴루든데 별의 용에는 오 별아스 노르제다. 그 수준 그 조단인데 그 조언인데 요래. 그 법단인데 레버고. 그 로규는 요래. 근데 스타트인데 돼 수야게 다라네. 심축스네다. 다랑 심드스네다. 근데 시 최신네 근데 요. 다 나랑 다다 내 별아 수요하라. 별아기 다 저거 다저 롱바랑인데 별아법이야. 또 롱어 야작하시야. 롱어 동작하시는데 루주시요래.
3: 별아디 민 가수래.
2: 다저네라 별아디네 조별아스 요래.
3: 조별아.
2: 哦，然后不拉斯要的，直接让这边。哦，直接让这，听你以后不拉的，那个什么需要的？啊，那肋巴吉他，经济期，听你，诶，加诶，对，经济的，莫的需要的，但你这是搞经济需要呢？但你个人的，米仓米，但你这是个人，别就许多些。现在搞空托巴西呢，你这米仓人家给你这，就是年年春呢，年年春嘛，对，别就这嘛，你这需要的。那是。体活来呢，当做龙班的路，他你这是趁着年头呢吧，趁着年年的期间个，你这嘛，现在全国个加拉休息不要了。 或者养你的培训机什么的，听你的盲家培训是需要的。但盲家培训的当做名，过了，坑住盲家培训培训是大有的。这坑住培训盲家培训是呢，养名的人才多啊。听你怎么把坑住盲家阿拉是大有的。听你诶，当做在做个的阿拉那个你需要的，你的肉培训是的，我的培训让啥？听你的盲家培训是给的企业给不接了，现在这的你从这时候起，但控制龙门的诶盲家是有啊。现在我的当做你的龙门成长的盲部有得的都有啊。现在的推广是呢，这听
0: 슈크지부여마라인더치예거니머니오 Bödang, Sangso, Mangso Jie Lani Nyude, Shetsong Shibade, Yurdi Mangso Tzu Ngadue Jie Medo Do Yinyue. Dedang Duchong, Kongge Hyo Ngalang Dang Gong Shenyal Shede, Gangzhu Pasi Tuenzi La Diwi Yangbi Conglam Tso Yinwase. Wana, Kongla Tuenzi Wajian Rinzui La Kati Gyo Tab Dang, Lopkin Tuenbi Shaya Sadu Shinkin Tso La Gigi Yuanda Yue Dam Hina. Dina,
3: 不用龙城年轻的空看给龙城家我当你举笔修了协笔来在那第一个学金笔切见门提点谁能也不学前两个人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拆下

Se

아담이 퉁담 낙포 얼럭제 낙파텔라 서타 낙포 엄마라 총총 마치 아 퉁나 접세 우르데 안도 통차바다 파촌베카테나 똥포 파통히야 따토 간리 안조 고삼네 켄조로마니 데레 체치바니미 아몰라타 레모 헌둘라 토비 라샤 렌차 안조 동텔라 파켄 요베카테나 예토 티비 하 켄도라 파켄 고네 마타 얼럭제 쇼베켄 담모티게 응고 할레바 토켄 고네 따토 어칭기터 로케 고네 존송 잡초 따르마 아지아 잠케 예디 용데 따케 고네 쳔캬 막포 언니는 데미 쳔보 따케 고네 따토 라파소 렁마 탐치 베데 아 승승롱롱 치베 나타라 다르마 탐치 알라소 치치 바보 어셰자 조용베 갑테나 노보 론사 함말테 응어창 착포 줍지 할라케 고네 노와 마자 아 치쇼젠제 간토라 추르모 추차 추르챤 따히 따기 노르베 달라 오르만 남지 쳔두 콜라소네 ndowa athi yagantola sargu ho shalangamga yinje adongla chubadar chekhe gone khorki gone rada chamaralang chu sarbati dringo changhe gone ya khore nyonda payipa nyua tereng adonga la chu dermi langa andalanga nile patu yami atong pote zonka agu yidam kai la chungju sanke chenkha mi tereng adrala khurwande ni dacha data nyortele nga thomna drato pawori chu tama chembo chejeri che gole lurju yozana ngalen khesar gerbo nuoyi pa jasa hilu nuoyi pa zedon zombi gopoyi tu teren lurju hondanda yu sane ronsa honnor bashadakti ka tojo mi belonde lembadalo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메다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에 나네 대사계를 둥디 먼저 더디 좀 아유 난게 다여다 공해난 게 스디 디레지 차요 뒤에 세계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 거는 차시하서는 리중 레리기 처도 대사계를 둥디를 정비는 게 중지 냥하게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를 둥디 다지 광장스네다 최강의 장기를 때디 좀 기사계를 둥 피외기 친구 윤지기 동장다 제수는 증거요 대인지 중지 냥하게 제보 인스 등재지 시요 니네 기사계를 둥디네 나의 지조기 다지 지시지 막둥기 롬도회 변조기 지시지 지신망쇠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체 교수님 제시 인단의 가장 그 친구요 대인도 좀 기사계를 둥디 인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 스티지기 숨내 차이와 이는 야가게 마가 바랏네 독주에 라마네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인형아 동주 육 이도로 크는 다디 피제도 해요 풍성 처부도 해요 왕조 중부 망부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도 좀 대사계의 중디 더동의 풍성성 지도 지도서 두고 요래라 반장기에 지만 지만도 두고 요래 디인디 디 다지 대사계의 중기야 진단 친구 찍죠

야 초초로 나서는 버리 다정하 글리로 담야한다야 타이난 지테단빌라 샤솔이 땡게 예로 틸르리야 타다

0: 자차베 따도 도고나 달레 콘손 너규 나게 케서 너베 덴두케 켄조 알라도 쳔비테 림보샤게 쳔체 암버베케 나레 라케 고네 드라 암보바치케 고네 고야토 알레토 라세데 라마 림보샤게 제갸피
1: 콘라 셈바티네 나 추둥바 타히도지케 피링조 우덴 쳔다 고포 미치레 치니 조바트리

多地心之不明，噶西南林咱天司马懿，甘牛龙不是孙悟空都西，咱们天都中些抗天龙之力贡献，谁觉得哪里西边？

0: 대기 로주차 가세신 신두라 쉰바 슈가회 내든 체바 탁주도뷰 농대 제신기 튠바르 용외 딩주니 직제 침부 대다래 중화 잠만 인바라 단통 서주타 예셉도 내비 소미 천재양 뒤발래 중화식이
1: 나모 최딩기 양덕디네종 뒤라 피규르긴 도적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심버디니 그냥 룸디네 공부에게 드넘기 생유리 냠자리 제시
0: 디글레 군의 베베니스 이런 연주로기 진슈니니 니즈 배워라 싱나 이런 작세 봉디 하다무 안비의 중앙지역 부인인 디리 게시 어디 이런 기몽시 직세기 지구라 명리 자주 배워이나 이런 기 작세 돕쇼기 의샤르 서귀기 도놈치르동 까고 제규마세 서귀티 도놈타 정중수요랑 로쇼 변주르기 몽시 직세제라 동디동교 인시죄교부시 이런 이슬람 주소기 주변 칼리바부 인인 디리 허르무즈 소가기 튜브 먹주 공기 넘버라 라르소 용미시 제타 공기 먹주 뒤 내로 균전 하찬 세부 인디 양나 미창으로 여바타 양나 수단 강시라양미 계시 이랜기 서구도 유비 도놈 칠동 지덥 제와이나 계급 신다기 장 도놈 칠동 지덥 제와시 계시 이랜기 대자 기내 모톱시 서구 능구기 멍시 직제 강시 인수 대자 용미시 어리 먹부 메베 내주와 하르무즈 소가 신의 대자 용톱지 주요부시 하마시 사르도 괴베 고지바 하야이 진주니닌 랭겐 쿠르치기 니남 담시에 팅당부빈리 하마시 명예 랭겐 앙탕군이 이스라엘기 가샤 서귀라 막투 자주 비삼 조교디인바다 대낭 진주타 마르스 베디 참조 지바다 이스라엘 가샤 서귀니 초용리 시티 자주 주요바다 뒤송 가샤스 귀기 미주 링로 기조 교르 당연 제변 뉴바 라스 제바 마세 개준기 피림 교수 동교 최유지 니세 제바시 하야이 팔레스타인 쇼카카기 테마 개제 쇼리 제바 마세 미리 직시 개준 람스 조규 제비 제바타 뒤손에니 망주 자된 타 미리 기 튜몽 문제 기 멍시토 팔레스타인 징주 저수 개제 제규 팀바시 2020년 어리 总统 트럼프이 이랜기 허르무즈 소가도 조신라 면의 격전지리 어리 이랜기 삼바함 야나 로칸식라 바르도치밤 야나 자도르동규이 대낭 더허렌 총기능구타 대신 타고르기 직세티리 수유지주유바시 대공기 인진낭 트럼프이 단통 어리 이랜기 高山 서워기 인도 지구라 강교 동티 동시지 캡자치바시 이랜기 지지부 진서바 바자 아이 高山图 닝두기 제고 강룡유바 케네마치바마세 어리조기 高山라 논주기 주시령와티니 이랜라 진수이차지 카이야르사 수입하삼시지주유 이랜기 망주직제라 바도르차유 지구폭지 계지 마주도놈기 두제 총소기 인공 센주니닌 죽지급 계제숨산 파르유바시 디글레군의 베베네수 센주니닌 어리总统 트럼프이 지튼당타 망주당기 동주원톱기 자튼티 겐단네베왕기 다오 고바라 게제냠지 세슌 레삼조비 네즈 튕규 레지주휴 디글레군의 베베네수 어리 센시기 최진체비 웨네즈엘라 총통 마도로 센슈니닌 뉴욕 로그의 게제냠지 서구 침칸토 라리아 침라라 튐바타 침뷴기 녀도 니접튕류 다오 조베 세직니네수 마도로라 제비 지유 균수 지십체규 캡자 제부시 닌티리 어리 용기 서구니 용외 마도로라 갑교르 체겐 주차라기 침캉기 치료도 도좀신데 괴담 제고배와타 마도로 당체 체만니도 르주동 괴배 제와듄바타 어리 치조라 막도인 티주 제삼주 규지비 제휴 웨네즈엘레 망소 야탈하기 닌티리 웨네즈엘레 게사 자나자스 종결기 대배 당신식도 도좀신데 어리 콘츠 타바르 강냐 제비 웨네즈엘레 총통 마도로타 콘케 콘다 르주동 괴배 제와듄규바시 디글레군의 베베네수 페류년 조르기 센슈니닌 네수베 와르싱나 계급디 계사 레마이 되가식라 닌티 토린 미쇼르 유바타 미 강사르 체바마세 소타르 럼부 까고 체베 뇽타르야 미추 깨람도 쇼르 유바타 대낭 나라마 순베 미나 양수 유바시 생남소 공세선 유르년 주쇼 겐덴제 원계히 레젠 겐고난게 계산되기라시
2: Mimi da chiki, nganzu lakbar chukiji.
3: Mimi bu chiki, nganzu lakbar chukiji.
2: Chu chuti chiki, nganzu chuchu lembar chi.
3: Chakdo gupe chichuyi, mu chi yi shunse lembar chi.
2: 미치키저양시경주최초
3: 냠조르미저완이냠지댄데양천시키
2: 서초강시키유기미남경워치
3: 미리카키경지야게다퇴몽구비니중화미리키속자내서다독슈내서여완내서제이

0: 시비 조보
1: 시비 조보
2: 지난 남바도 로촌 조보 조모여다 다른 거 시비 조보 히비난 셀린 친노 로수토 뉴여다 제레이자 같이 조고다 제회지힌 牛肉的罗站着卡多罗站着菜堆帕马肉的个牛肉的啦罗素帕奇恩吉杰里迪金个卡牛啊小杂马伊龙心也摸摸牛个啊罗用了别尊西怎么嘛这啊拉索巴嘻嘻我给帕马肉个嗯三诺诺啦他提个罗用了这样没吧大伯多难得 통치 매기리 다 제레가 남바 로소 시단데 다첼라 도무 토프가 도시제 유힌가 조질라다 아 자카 소소가 로소 시단 문자완도라 어 라버도 아리다바 자카라 촌나 뉴어데 다 로자 조카 나이나 아주 안제 유힌가 怎么 제이소 怎么 시모마츠 신천리시 怎么 야모마시 제조 리기힌가 다 거기가 로소가 뉴욕가 생강라 도나 친부 히거 히리다 제목가 남바 대화나 뉴욕의 센서 바찬조 받다리드가 거기라 천나 라삼난다가 뉴욕의 생강라 도나 된자 히무터바 로경란 비준슈 조출리시 이세바도 가시 조마천나 뉴욕의 라 센서 방비 자농도 他们扎林扎的过有年纪个三百几强行格但牛肉了的肉中南美丽吃进的季节你把电波没别个盘卡个三百七百个蓝多若是行格但牛肉的前部吃完的对话呢罗素七天时被定村没把牛肉个新康配置了年后七天时贴的太有行格他这么这就过了通勤没写板
1: 他的起码看你这些过完呢牛肉生康所多拉容易就选举某一个能做地理旁边用起木啊木绿啦果冻写把马齐大肉牛肉个听了人比个当时的线索还没接马卡做呢办公的不把个三十年年数就把单炸完牛肉的啦帕马卡西个也没人问的瞧
2: 顶着的几把是的个从家混家那里的个瞧手里吃着送的个走谁能也下的一黑木路土个给家的牛月了黑心个但牛月的了接连着都冬连着的一晚呢都牛月了冬得这么冬心个但第一我给爸妈有个不一样呢多数也是学生个学生先生先看到心呢也没有心个真
1: 当着快乐村呢亲戚他偷偷对比我们给牛肉的了六七个了马乱巴拉做当真这一下的亲村个爬马多亲戚个牛牛黑这里的个等着一点默默泼马兰真这些团是没比办公多新康几率间那把查实性格牛肉个天里些呢一定定个路过几百个给给按当铺的爬马多 青葱个罗素个牛肉个健康配置了三月零点比个先生特生就脱了我们团结罗素个南巴西尼马翁巴牛肉的了乌米马日吉马的南西瓦达布个希雷个忙也顶不起恰生就脱了他也没这么有性格但我给牛肉的罗素也不说了牛肉的这么这几季呢也没有性格其实呢 牛肉的这么在地，那半个个的山东东个的，怕是牛肉的各这一日一给吃黑的一个过。但这人的牛肉的肉肉素素个的，这么在这个吃一个这一的，这么能这样的刚刚的给汤的肉肉素素个的，刚刚的一些盐的个的，但牛肉个长龙天了，偏到青浦这越行个。但这人的其他肉的个。 不用给妈了多拿一粒马齐他说牛肉的了这么在这了多拿一斤呢我这呢平通着有三个亲爱的巴多罗中主播周末月的等人个西北主播一位呢是林青农了那罗素图

Rekoshi

0: 워고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노는 뭐이 드린제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아 니 고마티고 뜻천이나 워캬니테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라라투소 몬티에 그르네 딘디스토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고마야모 요스케 Then I saw Yikrini Nanda, Jotakrini, Sujungrini Tonsola, Mania Competa, Nyapalasola, Pinto Toboyo Sanghi.
2: Oh, really? Launching Kapasunya, let's think, Mangi Sodotono, Mugisong Yapu Yetona Chininga.
1: Or a Tanya Potilenga,
0: really?

아니 민데 그톰 고니 바지 그래지 아니 다데 빼나 바지 야바이나 빼 차게는 안 사힌 티바 그 사다 아 드니 벌 차히 습비 그 드니 메다 아 드니 옌아 당 안 좀 생제 그 뭐 다 알아 룩 라소 바이로 와 딘딜 다 사 드니 메 다 라 루 라소 바 그로 바 쥐비 그 자 그나 쥐비 그 민데 소 아니 고니 쥐비 그 차히 습바 그 자라 메다 아 사히티 바기 자라 사다 아니 다 라루 라수 바그 니보 대단 되게 쳐르잖아 민 민레스 어 아드니 사히 주비자 메히 주비자 다히 주비자 라히 주비자 루히 주비자 테소테 아니 코도 따사거든요 아 사다 아드니 메다 다 라루 라수 바 니보 테소 주고 민레스 다 민은 나니 니미다 담이 가레세 바이나 아니 니미레스 다또 니미 예비기 전세 가레세 바이나 고도 니미 그 고된데 아니 따따 군 튼데 바 천일이잖아. 님이나 대대로 토머 다져와지 그 바로와. 대인들 사당. 아, 대니 매당. 따당 라다 루라서 봐 쥐비게 다. 민테서 때. 때서라 파 마저비 응이도. 아니 자라 야나 니보 사히 티비게 사당. 아하 대니 차히 티비게 매라서 봐 자라 때서라. 아니 때서 다다 히비게 대 사치 사당 대니 매라서 봐 민테서도 파 마다비 응이라 코졸라 지르지는 민지 매바리. 그래서 마다비 응애들은 미기 매비 진짜 때라더니 코소란 쳐봐이나 민대에서도 치르잖아 토마르 잡아 사히 티비 그 사다바는 쳐봐이나 코마르 잡이 그 백개 그 토마 잡이 그 닭강을 해서나 사히 주비 그 잡들 민대에서 사히 씨비 그 니보 대다바는 쳐봐이나 백개 그 너는 코라 토마 잡이 그 다야는 민대 강을 해서나 매히 민대에서 와 때니 생제 따라루 라소바 대소라 아니 따라루 라소바 주비 그 민대에서도 코소란 쳐봐이나 토마르 잡이 그 매지 미티에서 마제 빙에들 코소는 미 매바레 딘데 토마다제 바스 니기 차니 미테다 데체리세 딜로 페차게는 가서 곤디케비가 아 드니 사다 메다 따다 라다 루라소 바 쥐비가 자 미로 미테소 테 토마르 아 아니 사힌 티비가 사다 차히세비가 메다 아니 센징은 노라 따라 루라소 바 데솔라 토마다 바스 민대소때야고민대소때야공디히비고크론소따사니보테솔로토마따바마토대솔로마따비응엘라민대소때짜라옘바야는니보옘바때르치라짜와니노코따마뇨아레빼차게나가존데사따바른츠바니나사히비그민데사힌티비그짜라온다디다다히데비그사세안들라마따비응엔도사히비그민데니보옘다취옘라코따마뇨아레덴데옘바옘자아데니사다메당 어 따라루 라소바 대소대 민대소대 아니 민대소고 코르 뉴사크 일 토마그 뉴사크 일때 아니 사히티비가 사다 아 차히스비가 메라소바 짜라 대소 마도 예바 메바 예마 메바 진세 때라테니 아니 치르세딜 어 사다 메라소바 대소대 곤데 그 다기 대소란 선바니나 다기 대소 니미디 쳐바레스 추간다 간이나 라라 제비 미트 토마그 텐데니 카페 차갸바이나 사힌 티비 그 자라 다당 가서 히디비 사세야 니본들은 쳔바 인지나 니본데 존이라 자라와 로나 타피 민 사세야 지로와 민 사세야 되지 고지 그 땡지 그 된다 토마 못데 다 가레세 바 인지나 사힌 티비 그 자란 듯이 사히 티비 그 자란 듯 마인바 아니 사세야 되지 땡데 되지 고아 예바 되지 메바 디미디스 토민 주의세야 되지 고기 드니 메타벨은 쳔바니 메히 주비게 잣테 메히 주비게 잣텔은 쳔바이니나 코란데 체르는 토탐보 간나 따바레세데 아니 차히스비게 오 나르 바르데베게 나르 차히스비게 메세야 드니 민 따바라와 데미디스 어 메세 차히스비게 짜라 데르 메히비게 민테죠 토마게 텐데스 데네 예바이엔자 돈나 민테 치텔라 토마제비게 민지 예바 마체 치테야 민테죠 토마게 뉴엔야 야나 토마게 텐데엔게 바레스 Dani the cherry chatty, Dani bought the cherry seed, Nimi in the midge, take it up there, but the chatty. Take it up in there. Dead up in deal, that tender, meet the socotini, dagig, ronosos, dagig chite, and a yenda mandibaco, tomo mine bag, and a conibari, pena sas, me, ta, luhi, jubig, ducky soccer, and a crank dagite, and a tomo mine bag, and a cocondic. Sas, they want to go out and yonder top tumble cherries and any such big. 니보는 가서 로일 차그 차그러와 따세 집이 그 잣득 멀라서 바다 아니 옌 돈도 그린 잠라라서 바 참아래 따세 비티스 어 차지디 치르세데 아니

0: 미미지 고네스 되는 님바 고 미미 인가 미지 책이라고 더 간지지리 빼지 그 돈이 싸놓던지 어 대인들 다 다다 그비 그 좋아 늦스 먹 돌아 아니 사마 그 상진다지 땅이 아니 미미는야 다다 가서 돈등으로 희비 그더니 코지다 미미는 창기비 책이 되게 돈이 아니 안서 그 뒤진 거 좋아 그 나는 아 되니 배시 땅나 똥기비 그 민테 소라 아니 롱기 얘기 주소니 민 가다가 미미 이사래 어 다들 속 돌아 아니 그런 어서 그 아 사는 줄 돈다 아니 야 보여래 뒤는 다 드링크 아 되니 솔직히 난데 아 되는데 난 참여하지 아 참아 힘들래
1: 린친디 종지당 희희 다니 장소 핀초당 지소 다주인 조남처 다야모

야 고산든두 상어마시나 알로뉴그롱이 사샤리 바탕튼든 바람아보티야 공하다 상어마시나 고토뉴그샤나 알로몰라

Sous-titrage Société Radio-Canada

呀，当家的各种看样式呀，呀都张开眼做牛的，故乡张西张马的那里呀，姑娘看各种小。

야 샹에스 보호 두기여 야 야 아무라 가라라 아무도 사다 아 코한 친한 비 가르다 쇼 야 손트

呀，多嘎只古味，吃吃你，把本本本上点辣椒，我要用这吃也不停过的你呀。

이곳에 심정보 만다 파에 나쁘야 타로 랭기리만에 도대도 탈리 야고보사 야사보다이 가디보다야 담을이 가슴지소 뉴로보 샤나 야보다코 두둑톱쟁이 야보다리야 뻥쟁다 쟁기 야보리 가고 데비 야보리 느트수 텔라 체덴다리야 녹린리 샤바 야로리다 카무고 니무고 노무고 레서 탈로뉴롱기 춤기시 음바 뉴롱 샤나 보존 셀바테 그로바푸기 사샤 테이푸기 샤파산바 푸메다 라소나산비 유예무도 노브 테스르셰 간바 푸라 쇼보두 타하다 파타메리 춤타디 다 뉴롱 요르기 춤기리 닌델리가시 메다 타하타리 추기 요라라 안드 요콜라시비 푸구티엔 골라람바 마지 투후토던데비게 나타모 덴더 셀바테 양 송송토페네 야체 알로 콘다 듀체 추기 담다 레이르 타마토티 손네 참마 다타비게 추추나 하하세네 게모 고향 양디

시기 담나 접어 라만가라 샤비는 라도 파문고 키네 우치 파도문고 키네 우자 키시 만나 마죠 나 파도마 통조사 마 내자바 마 통조사 마 추소데 콜라 샤네리 미지 한디 사네리 문고 파기 총머리 트테르 라나 고비 이게 라키 키비게 투라 투샤나 추트 갈바 설바티 게 야하다데 테니 쇼준 나토 에바살기 잔데 추라 고비 캡기 시쇼 에고 쇼마니 나서 만나디 고 킬리 조파 파자미시 키네 키비게 투라 투두든 제 화요마 마 고파데 쿠다라 어도 도제 세자 나마 줌보 타바네비 파당카나샤 레스솜나라 소바카네 레트르기티네 고카빌레 파카니스고 레트르미 파데 셰샤쇼베기 둘라 코나 두기 포고솜나 토비유자 키티리마토메비 둘라 타곤솜다 캐디쿄르 캐디쿄르라 타바치시노테 파도토도 테네도아타고 틴토리토 디다토메 토무토라 소바다 호샤나키우티 제보셀바 빌로나 토바시 비파치 토리 고비 무보티 골라론데 닌제나야라 마 포파데고 어라라이바 룸보치 코나 카예기 모토 둘레치네 타부레나 테디리고 토바 토네기 그고테 샤바 추추 결보세 빙고 낙샤 내 빠지 룩 담아 토비 룩유 체력 처우 내기 살라기 해줘.

Kohola

0: 바 망지 켄가 셀라베다 두반테 인나라다 메초 롱송케 칸시 치살레도 요셀리나다 난코치야 체친 바친 레인존다 바친은 히에는 바친 레인자레 여행가 제다 치손니 미마주케르 나미딩니비 위쇼스 터발리 당바 망지 켄가 다위장 쇼다 인하시나라다 터브지도 당지 신나라 당주 모레 징가 드니 치니니 콜리나라다 위쇼스 장슝 네체라 도지 켄가 드니 베다 두바케 신 바치 콜리 히양나라 치바 제 송 주 디 지 쮸선 Jiye, Jianga, Jiudun, Jiuji, Nyeshni, Nyeshu, Nyeshidun, Nyeshge, Sanji Jiji Kuala Yinza Kuenge. Da Gongli Nanga Nika Beda Chubaga Daxin Dodi Xuzarko, Xiamla Dringa Zaka Cijio Kuala Ngo Rishina.
1: Tene Ta Tarengi Zaka Cijio Xuna, Tarengi Pu Meta Lidawa Chukbu Cipa Go, Jida Dumbu Cinye So, Riza Pub, Gama Saar, Njongchuk Luni, Chui Chi Di, Jiwa Chua, Bonto Ono Abda Haji Xadu. Tere Nanga Na Xeji Nanguri, Xokba Chuzu Chuhu Da Ngaru Chuzu Tangbo Nila Dostun Sam Kael. Sangni Pueyus Chua, Zaba San, Njongchuk Sami, Nangni Pueyus Chukje, Zabemba, Njongchuk Sani, Yini Pueyus Chuyuni, Zanima, Njongchuk Sami, Tendi Pujoloto Xuzer.

0: 谁当公家定他们那组党你当旅用下村学那么党
1: 你是定出了你是具体所地堂浪顿林清的你来
0: 大大辛苦出笔来进的呢各种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地堂浪顿学笔来进的人
2: 孙天林子公开上前两本我就觉得我在电商兰州的林子先就告诉我我听的林子就做学学给等把眼皮第二个林子呢不然说就没时间给明白改变你们不要说话的比用的送这些呢学兰电视过了将的电视视频这把学就在这些有向来是真弄电视的
3: 明白 KB 中的家电商国家单林系大大声一把呢看给龙城街带趟蓝队一笔零钱呢明白开把了跟着大林协笔没啥零钱日
2: 给各地你们了公开上
4: 公开上
2: 当你给个南区初二出头去说那干这地呢让给带趟了平头也没得初二日比用的干这地所有呢
4: 那是当然说不过初二日吧弄了他你没带趟的那个能着내 주고는 자 될 님보 여서 여러 곳 세단 전람 매 제좀지 되나네 전람 될라 되니 더 담보시에요 더 담보시에도 될 전람 춘주시에요서나 전람 될 전도 주바기 전람 전주 섬으로와 전주다 되니 전주다 되니 두구 전람 두소 섬으로 된 내가 전람 섬이요래 다 되나네 전구 전람 저도 다지 남중아 전전 차냥도 여러고 대단 저와 여바기 다지 르크 덴자다 대탕단 저와 여바기 된제 고르카시지 송요래 배 차자베나다 남중아 저 자던저 치르스나 내롱 제니 쩨베 다도 방송요래 내 롱제니 내 롱제니 저 내를 마기 롱제나 드드세 줄란서 예송요르고 디노 내 롱제니 저 세단 줄람디니 다 내 롱제 제니 롱고 하고바 니네 대 본론즈는 조지요르고
2: 네네
4: 뒤그 줄람저진 코 뒤그 남신 조아리면서 가서 저참 조토 말고 된데 인서도 세단 줄람디니 다 롱고 본론즈 힌 조지요르고 된데 인서 내 롱제니 저 세단 줄람니 젠 젠버고네 남주 제모도 다데 내 롱제 조아데니 세단 줄람디니 상상저네 롱제데서 내가 롱제데 본 거래스 아니 룰 펜바도서 렌저로 고티쇼네 어 든드송요레 디데레 니네 데네 다도 멘조 렌진 저부 상아 장제요레 데네 지 냉헌고 치들 다 메카게 룰 따주 배차에나 지 아주 내염도 좀 나보 그저 깨일다는 놈들아서 버저르고 대기는 아주 다다 지 저스러다 저 깨일다지 요르고 대 든드 짱느고 그는 냉헌고 치들 대탕 치들 든드 주보가나 다 되네 갈래 갈래 시에 진짜 좋다는 줄 되는 점에서 더 당봉 아주 그 저도 상을 넣어 돼서 진짜 레몬 거고 냉 건 거다 되네 대송 짓다 대 갈래 갈래 다 지출아 반줄 줄어서 줄아 되네 레마도 저다 저렇게 다 주시면 저 세라 소바든서 지금 진행해도 저 룰은 창조도서 내중 건 거다 대송던 저 와요 봐
2: 이게 준셔라
4: 준셔라 준셔 되네 다른 준셔들 배전 안 주자요 당아선 준저던 저 와요 그러고 대송 점 무슨 연바다 소사 주진 매이 보다 개된 신질 열근 증조 방송이래. 대비 첫 송리스는 태섬 저 무슨 의견 받았는지. 뭐 많이 태섬도 집어 줘. 쭉쭉 강조하고 있는 주제인데 태섬이 요사 주제인 건데는 누구 말이지. 아니 무슨 의견 받았는지. 뭐 말이지. 따라서 봐 마두와. 마두와 저거 따 따구 전자다. 근데 현재 말스 딱 하긴 뭐 여러고. 아 근데 이제도 따 무슨 받는 현행 말이지. 나 근데 좀 다소 가서 쇼를 쳐 고고 신 것은 대사다 준주 된진다 뭐다 뭐 사신 거고. 근데 이제도 지 제니 랑코드 여보여 봐. 요새여 봐. 니네 랑코드 동에 칼로와 되지 냠냠여 바르고 뭐 겐바선 다 냠냠여 봐. 라케드서 여보여 봐. 라자 여보여 봐. 근데 송스 다 간조 만주지 준주 된 셀로드 다 공어 계신 거 삼산 되네 지 랑코 칼로 라케메 바 라자메 바 랑코 부세메 바 된데 더 만족스 다 디쇼는 남주조단 주제조단 맹코조단 정말 고조르고야
2: 그러니까
4: 된자 가르치신 것 다다나 송스
2: 디딩 드니까 송조를
4: 송조를 한 거고 되네 개된 신진 약근 증조 반조지대 협사부 담아 송 거고 배차기는 야간적인 개바된 만족스 야가 개바돼서 소소차
2: 남자
4: 못 봤는데 나서 뒤가 손도 사도 많이 되네 개발된 데 토보자모 연데 되네 실린년가 요러고
2: 사오 사오 된
4: 양살린년가 요러고 되네 근간 라지는 생각 제일 많지 ཁང ཁ ཤེང ཅན ལ ཅན ཤེང དུ སོ དང ནོང གི ཆོ དུ སོ ལན ཤེ ཆུང ཆུང རེ ཚ དུ ཆ མ སོ དང ཤེང དུ སོ ཆོ ཆོ ཆ དུ རོ གོ དེ ནི ཤེང ཁ ལ ཆ བ རེ ཅ དེ ནི ཤེང དུ ཆ ཆོ རེ རོ དང ཉིན པ རེ ཚ དུ དེ ནི ཤེང ཁེ བ གང ཤེང དུ གང ལ ཅ དང མ ཤེང དུ ཆ ཆ ནི མ སལ དལ ཉིན ཁ རོ གོ རེ ནི དེ ནི ཡིན ལ དུ སོ ཆ ལ ཉིན ཁ རོ ཤུག ཆེ སེ ཅན ཤེ ལ ཉིན ཁ རོ གོ དེ ན lambda so kanrego da ding san chan chen dura re ko den rein se ka hin rogo hin ngo san lan chun rung go ka bang go mang go ya na ya gan de je na cha cha ba la so ba chun de lan de ga ang go mang go la so ke ja de ne bo yo go che mo den chen yuk to ro den sha se che mo den da du mo she la man ro se den da chen bo yin de mo se ga se den da chen bo yin ji mo jun ro go mo den de yin ro ba da nyam de song se ro den sha ze de ro dan den ba den ne de ga se ro ba de den de me na yuk ba la so ba to da yuk ba zung ma de yin da yin da ji
5: 전자라서버지
4: Tēnā mēnēmā mōmō bō rōgō, tēnā lō chōngwā tēsō shēlēn chāmjō.
5: Tēnā jī
4: dājā lā sōba tēnā kāngā dzūnā chēzō rōgō, dzākhāng lā sōba tēnā dzū rōgō, tēnā tsēngāng mēnēmā sō tāndrā. Tēnā kāsē shēlēn chāmā sō nā nō lā ndō yō tū kāpā lā sōba lā yīn, lō nyēn lā sōba tā chē chā. Tēnā kāyē yāng lēkā kā tūndā kā rūgō lōbjōng zōma tēnā yīnā lōbjōng yāng nā lēkā zōma yīnā kāyē tā zōma yīr tēmā tēnā jī yīnā kāyē zōma bātā sō kāng tsēnā chūdū yār zō lōgō tsēnā mā yīndā kā jī bāchē nā zōma mē wadā sīngyā tā sōma jām tēngi rīndā tē tēnā zō tā tsēnā chāmā ndū lī kā kōmshī yō bā tēnā rūgō tēnā yīnā sā 제대로 신이 몰라 디스 카잡드야 니고 효레 데인즈다 센 많이는 니모 니간 소만 니든 용지 말고 근데 인서도 쇼가 사마드 무잔도는 데는 세모 추수 예서니 코면 데네 쇼가 사마 무잔도는 니카 추수 니서지 데 카잡서지 너는 니고레스 너는 저리 데네 라바르드 지 라로 톱세 냥에 쪼베도 나만 게든 니베 만나나 소가 쪼진 세모 통면 르주 톰트 롬버는 조베스 님바르 니로 넘지는 조베 펜송요레 데치 저르스나 니카 니 국지지 메레 니모 공는 니 국지지 대 조치와 두수완대전의 소각도 수들 니고니 코그레스 데니 머그 땡라 소바가니 케빈 즉 자로데바 자즈 조그마레 총그즈노 총라그즈데레나 데니 카시 샘도 자모 양에 빼잖아 다 침산하는

0: 여바다 직 칠칠 좀 패도 봐. 뭔고요? 예, 왜 문제면 돼서 백인이랑 이러고 어때서라 조자 혁신 못 된 거래. 뭐다 되는 돌드니께는 주보 전다. 조자 전에 음악에 소화를 뭐 다녀지르고 등산 계좌에는 그 주보 전다 조지.
1: 아, 주보 전다. 리조시.
0: 대준총. 대준총 조지 내가 지금 뭐 된 거고.
1: 나서 나서.
0: 되면 다 들은 거 전다 조 휴즈 때네. 혁신 못 하면서 손님이 봐 요기르고. 대체 외신 것은 주보 전다 혁신 못 좋은데 샤드스 랑송 막 간도 신.
1: 그래.
0: 샤신. 다들 준청 못 없지 요기도 다리 들레 라스지 샤야 장도 흉고
1: 그래
0: 되네 생효냐 다 나 준다 준다 치 패마티 진 요기르고 되네 샤제자리 샤제자리 지기 담진나 드르지노 흉 지기 담진나 되네 차드졸 침패데 전 차가보 차게 전 침바 지기 돈 전 되네 진신 사거 내 전 제기 나사 전 나사 뭐 전 장 흉고 되인서도 저보 준다 저지데 하자 내가 좀 모여 받는 거지
1: 그래서 들 게 준다 에디 준다 실로 그 책이네 지 송결 이렇게 서로
0: 지 멍을 잡아 줘남 줘이너서 지 문화 돈 받은 사치 저지 내가 좀 모여 송고
1: 조카들은 공을 좀 보아 사절을 저 몰라도
0: 지
1: 저보 그 문화 돈 받은 사치
0: 문화 돈 받은 지단 근데 다 책이르고 다이나 조치 롱롱 내설 다 주는 거 배나 샤자 체자바다 지 저보 준다 다 샤마 강군이 된다 이나 대해서 조자 혁치에서 되려고 육향이나 준전에서 조 되는 조당 대야지 옥산의 걸 우한의 걸 그러고 문화 우한의 걸 조지는 되네 나 대상 치도서 멍치사데 되는 문화 간의 되는데 조치와 우간의 마 되는 조 신고고 우한의 걸 된다지 존다 주변에 되는 샤도서 마 감래 야래 되는 거 될라 치도 그러고 야노 덴바기 존다다 야노 메베 존다지 대상 니시 신고고 다 야노 메베 존다도 지 저와 혁자고 혁친보 오 하자는 걸 던져지 존재나 나서 샤드서 마 휴 휴래 혁치여 봐. 근데 야는 여박 존다도 있다. 잠보는지 존단 잠보는지 준은 뭐 존은 야는 공부하자지.
1: 그
0: 갈래 갈래 향을 켜면서 나서 나서 샤드 쉬어 못 봐. 다들 던져지서 로노 주보 내서 때는 혁치 먹고 산 거 중정 거 산 거 로노 나서 다지 그런 거 좋지.
1: 나서 나서 이게 즉 거기서 와르고 요는 추이다 숙바자 다든데 콜라 계속 해 보자.
0: 오리리리. 다 추이데 언제 송요리. 추는 로자 저도 천단지 양어 정아 용군 루차스 송요르고 추고 편요의 치르스나 추든데 다소 보자야라 소바 제빈 로자 근데 봐야 지리스. 너바 냥순도라 소발에서 추야 보자지나 너바 근데 봐야 소죠. 되네 루그 저지지 돕지지 되네 체랜던 좋아 주복은 당지지라 소르고 바바라 소바도 나지 다추장운데 루그 좀돈라 소바지지르고 되네 주복간이 야와다 우드라 소바도 되는데 저 센로가 되서 뭔가 돼 버르고 좀 카나지라 소봉나 라 소바도 세르고 아 되네 루 냠저도 지 지로바 내가 내님도 봐 너희 걸 섬산지 냠도도 요르고 어디서 섬르레스 카곰지라 소바 루르 차와지지라 소바 되서 참아라 추대게 편레스 아 되네 야 나자 카히라 카히 조금만 주보게 내가 카히에 가냐 추대 봉고레 내서 열 배잖아 제발 추대 받아서 봐 또 변주라 서 봐 참바 잡대 받아서 봐 되네 나다 메일 서 봐게 내여 봐 되네 담지는 추대 내가 물어 봉고고 든든저 제리 되네 뒤가네 현에 대해서 제발 열고 즉 차와 체외 가능이나 아 대해서 주보 추대라 서 봐 되네 사칸 토사다 남시 장할 치사 된 적이 없을라 주보 마주나 저러고 다바 트리드는 양 줄라서 봐 현르질라서 봐 주보 늘어라 된지 있어도 다지 유든 내가 루드네 된지 저지도 내가 같이 모르는 거 되네 제게 다다 송지 그 뜻이 주바자 저러고 주보라서 봐 트차도 놈 놈라서 봐 주바자 놈치 저러고 소소하지 봐 다녀나 놈치 저지 된지 있어도 놈라서 봐 쇼 놈라서 봐 쇼차도 파 쇼차래다 펌버야 보통 농군 네바드서 파 바비부가 주는을 파심주 대차래도 단 농기 니로존의 뜻이 대야바데 지시조존 뭐마이나 짬발라서 봐 쇼는 세마가 짬발라서 봐다 야는 네가 짬발라서 봐 된저 존은 파 좀마서 파시 된저 존에 다 간다 주바 잡을 가서 쇼니 세서 송르고 담보 쇼 되네 니 되네 파시 짬마서 어 된저 그 고름 조지나 되네 지 루크 베킨에서 파센러지다 롱라서 봐 멘페 저다 다들 변도 좀 모르는 거고 된저 있어도 추자 잘래다 주바 군이 손전지 조르고 들으조지나 내기 망보 좀 광고 조지다 조보고 또 비쇼르문 조지다 다든지 편도 치모여 받든지
1: 맞슬라서 생각나 봐 공원도 생바때는 별안시 좀 민지 관계 민방 보나 봐야 봐 그러니까 되냐 말라 별 소화를 비 용리 띵비 준쇼당 뒤쇼 네가 쇼라 소주 꼬라 견자 당연시비 잡아들이 팅디 대상란 전인지나 다지시비 농도의 차사 효자

0: 新月比,德罗家给人比南皮萨在这千里西比新土里托马拉盖巴当,德人年松,超阿奇个节度才银比,将用这萨家忙比,这次托人都军巴日。 看你娘的家出来共计恰恰一笔一路年度年度留言长人住了一定家当出去你出街你一个人为白银呢一路年度年啊落落过了说不了真多钱呢为么不了路顺对马的年度清月间三个卡接过了怕接都用用没别一路年度送去了那个军队怕接没车车接真多钱呢为你出了早晚年不退把一笔没车我就说退就了那一人红朝不车军白日 卡松阿里马邦中央马西比女车路表演呢阿里马邦给第二一两集马段没事了三样东德东国错一把当大厅的下雪地一两间之月托空所从里主政南结果的西北金针女把蒙特娘银多多军白日 卡松咱们看看托人问题员吧我有帮助人直接开进去就也能没提及你个姐将着当你一个阿拉当一两晚上下阳东头用话的我路了人他的学车等一切托出去呢那里过了是被帮助人拍起加强接等差算罢了插入月季就有把事现在把天地律师的三角学插了
1: 난사 골이 찬지자라 사코르티지라 루틴주
2: 디이 람도르 사든바 까나티지 로토도
1: 베젠 라토
2: 베젠 루틴치
3: 싱키나바초 콘캄자 다다네 베조 롱차닌체레 콘 칸퀴 롱차체 부지 로토키 주투수리 샤암라 부랑 조조 메츠카 나브레카치 힘조소의 존레 나위 부지 로토라 예존네 부메다 류 다와 트쿠이 다키타
4: 자克斯比克我们中途的这些学历老师学历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家人 다 배다 두바가 우 통고 추신가 되니 따치나 유신가 생나라 챗도 폐지 진라도 차와 치런 조지도 강수이 원조 디 힌동 고마트 이나라 렘기 민주도 야롱 짱보소 셰치제비 등고 처지케 힌가 아니니 다 출로라 이자조지도 아니 요텔티나 시세 응응고가다 자르디기도 응아도 그 자르리가 디산지날다 자니야 보조그레지 큰가
3: 되니 치종가 나라 유지 응아차 이제니 니마카트 챔도소 답단잠 rand chi chong ane sid chi chob ge sma par pom tong sa chi chob de che nga cha je ne chi chob ji che nga cha ni par ni ma na chi ne som ni du do ji nga cha je ne ye tha mi rang ga se cha chin be chu yong ji dem de se ba mon thwe ni chu lo ngo go ta se sen gu gu sa ta lam bi gu u zang so xing rong mang che ba wo ko ya ji tong du se sha je mong du lo bu na gun ro men pi tyung go cho nga gu sa sem po sa ne lo ni xia ju lo zo ne do ha chi xia du nu zang chang su tom men ji Nukye chamdaan rahoong la ne yelam no. Hunglo tripi tsi nipji chi la mi. Chia la daan de naa jen sebra tsi chukje ni nyekhpar hen de naa. Dripto maa kar suwa tong hen yaalong go kar tani jin. So zan lo nam ngu su ya. Shoab yi samar towe top. Zee ta tani jen kudao.
4: Zee.
3: Tani ta pweda tukpa gitsi pa chunga nalwa yu jing acha yen de nima. Chiamte kaatik chiam song hidao. Tani dabdaan jamzo la chiam song la dabdaan jam ridao. Pweda tukpa gitsi pa chunga ne pweda dimpa gitsi pa chuaib yi samar gipala. Pontao ti shokana ki desi na shang hidao. Tani tsi chubde che nga cha jen tsi chubji che nga cha nipala. Nina ki hidao. Tani tsi nyesom nidu doji nga cha jen iya tami rangang sen. Iya tama girangat sen hidao. Kab ti du yi ta cha pa chimbo babi du chogo yong je jitigi ri zidao.
4: Zee. Shilan da de njungwa mechu lungsom che kanshi jiwi yo shira nangko chi yang che chunpa cinjri. Shira ci somni mingmar jukar nami dingni bi wishu su toba li dangba ma. Ci juki ni basan jukar chui dingni rin khalu judo si jula da ma. Ci nyanyi ni mingmar jukar ngu ding nyungri chi chui bi wishu su rangshung nui ser to. Ci nye du ni basan jia dun suru bianba ni bi du dira chalung to ser guba ma zi kuenka. Shila beda dukba da yin na la da. Mechu lungsong ka kanshi chi sali do, yo shili na da, nangko chi yang chechun batsin rin zon da, batsin ngu ni xe yon batsin rin zari yo xin ga. Shira chi son ni mima jukar nami ding ni bi, wisho su tepa li tangba maang zi kuen ga. Da wizang xiongda yin ha xina la da, tepju do dangji xina la, dangju mo re zin ga. Dani chi nyeni goli yin na la da, wisho su rangxiong nui chi la do zi kuen ga. Dani bada dukba ka xin batsi goli xiu yang na la, chi ba, jay, son, zhu, dun, ji, ju son, ju yi, ju nga, ju dun, ju ji, 年轻人，年轻人，年轻人。

在以 原价今年上课内部比美意

0: 마 가르 된 거 주이나
1: 아 따다스 노르 에 사고진 나라 롭지 쿠지잠 망보라면 도가
0: 때
1: 다른 게 다니 롭쇼기 투즈는 이제 망보 있잖아 봐 어 어떤 게 투즈는 이제 초라당 중마서 아 따 수수는 게 가신 유비 레그들랑이 슈선 뭐 수수는 게 메시지랑이 튼이 유비 레그치야 상규요 때는 이제 봐 다른 게 투즈지 초라지 마당 같이 롭지 능도 있나 다 남자 거기 가요 밑에서 뭐 다른 게
0: 그럼
1: 뭐 교육소 때도 봐 롭지 능도 차샹나 뉴딕 세진을 메바 티니 인더 롭지 능다 에 고지 송환이 쇼크 보내 내 매봐. 티네 막 데이팅 수익이 다 된대지. 그거 템지 체서 뭐 로딩 근데 또 티네 로링 탐보니 로링이 벌써 데이팅 된대지. 티네 다랑에 나 로링 탐보니 숨버티게 받아. 캡상스네 캡보스네. 지숨치 다도 정말
0: 다 단다. 티나게 토마디 톰랏다시 쳐서 딜랍데 나로리로.
1: 제제. 제제.
0: 갑자기 난게 지나는다. 다들 너무 틀려도 여 말와.
1: 그거
0: 잡지. 아니 로브존스 기회에서 근데 근데 나그베. 바라 담라게.
1: 어, 드리 다와스 유엘
0: 티나게 랭크 드지와.
1: 네, 다랑게 다 다랑 총도 있었는데 범위 클라 님부스들 치 드니 다랑게 있는데 레가 있네. 다랑 카르 코브르유 텐데 시오라. 범위에 다라 있네. 다 땡조스네. 다 이지네. 슈치부 치고요.
0: 티니
1: 다랑 흐르로드로 치는데 롭진데 망부민도 티니 에마타 투딩다는데 저기민도 롭지 따가민도 소소랑게 랭구치에 레샤는데 롭지도 티니 다라인데 근데 응아라인은 게만데 묘유에 다는데 구금데 있는데 롭디나는 구금데도 다는데 나는가 아는데 지기유에서는 어데 내 약부레 소소랑게 내가 가신유비 가신유비 내가 치에 죽는 게 근데 가레 소소랑 나설럽게 오르지 소소랑 사무 통계를 소소랑게 되다 하든지 쓰길
0: 내님
1: 범인인지 내 카레인지 티토르타니 차샤토르시아 잠교이네 자치분들 능기요.
0: 지지지. 그래서 급도 미카즈네 제가 주고 있는 말로.
1: 다조 미 숨요레 때로고 숨치에 티네 다조 숨네 쇼티게 나라이나 다조다 다랑에 능게 말한다 탄 리승규요. 오니 랑이 탄 루롭데 나라 강아요 비즈닝 로바치아.
0: 그래서
1: 다 그저 봐 다조 예물 브리롭다 마무리 요아라. 이네 양 탄 이제 예미 루팅데 자고 요 말을 된가 탄 롭종인데 슈크치브라마지 차가난데 친치가 마무 통게 봐. 그냥 혼자 쓰기요. 당한조 독치고 말이 너마 팸이 먼저 롭디죠.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타리 문제 침벌해. 먼저 롭종 치해다. 롭종 치면 수술은 가시유에 빌려가 샤다다 진짜 치도는 야부 요르지. 땡이 콘서 찰레 티. 콘서 친네 다좀 롭다. 숨 주술 때 리니네 리제오리. 제 다발라 이제 수수 드드 소이 드드 선에 동예 치. 다 고무 직동 기계 직동 양들이 내가 슉치 메디오다. 롭지 수 롭지 받을 주주 직직이라. 근데 이제 봐. 고무 다발라 고무 기계 진짜 소들 라지 소요리. 소요티니 그놈 다도 내가 친 게 로링 숨바 건데 15 건데 20 건데 요리.
0: 이거서
1: 롭다 테니 괜찮네. 홍예만들 내가는 두는 편보 편보도 다시하는로 내는로 칼이 근데 슈즈비 교 말하는 이제 안인지 다 튜닝 강내 내가 지기요. 내가는 땡예만으로 렘냠뇽 추어라 티샤노로 편보도 사실 근데 저는 그 바는 이제 겸 연구.
0: 네, 레슬레스. 안 단다지 슈즈 이제 이런 거 좋을 봐.
1: 그래서
0: 당하게 뒤 차시요. 야면
1: 유시네 봐. 다 다른 게 근데 섬길 왔다. 내가 흘려 투치 내려 투치는데 제 근데 용도가 다 다른 게 내가 찍이 돈 로직 섬지기 탈 내가 더 돼요. 렉도 용 내가 디라이 투 마요네다 내가 튀돌 안 당보 내가 튀 내가 찍 샷다다 치 티니 콘데지 네 소소는 게다 다라이네 니라 차샤서 튀돌 그러니까 가시에서 슉쳐 보이라 다등이 어 다 소소는 게 가신 유비 내가 돌은 게 치야 내가 다 차셔는 소소 가신 유비 내가 되게 지디선 봐 내가 깔리 가주 카위네 쌤나나 조서 소비다 티디 나와 있대 있는 거가 발라는 게 뭐 민지 총다 니르 님 경기지 대단 대진 좀 봐 다라이네 다 그좀 봐 발라 차라 친친친 다라이네 콜레가 콜레 가시르 님 독신이 데리디 데리디 샤샤서트 강님 또 얘기 드시더리
0: 이게 전부 빨라서
1: 다 따라이네 다 있는데 콘조인데 빨라 콘조 다 근데 총이 좀 깔리 콘조 다 오 내가 깔리 가냐 도와서 그 인지 다 빨라 내가 근데 깔리 가냐 도와 다 내가 네 샹 샹바 지나서 빨라 녹슨 그 달라 어 내가 근데 깔리 또 있나 나랑 내가 내가 가신스 내랑 나랑 메어리 그 근데 소소 내가 거의 치면 내가 찍고 나는 샤다 지야 근데 어떻게 쓴 거야 근데 에 따라 롱버리 샤샤나 면서 요데 다주다 데리고 지주지라 다주도 미고 에 카렌디 퉁궁 지지지라
0: 되지
1: 때 퉁궁 뒤 퉁궁 닥서는 것도 근데 조명 강한 그 거친 것도 텔레카드 체나 간도 도와 섬겨요
0: 아 지지 다들 지나 파율라 로제 자자사도 차게 양지 눈바 찍인 대로 봐
1: 그래
2: 다다 지지야 생이 빌린치데나 베교 롱치 인치레 콘 칸게 롱치자 Nata ngi jubiye hiyola kibye linci dire. Nata qi kong su jia nga su ga ngo car mitzi tan ju li di. Shira la zangnu jia cuki yin di bata. Tata qin rang bi ta jia lambur shu di ngin cha cha to kwe ngin sen ta nyung na topi zhun ji su long ka hiyobar di di. Jia ki sin ki nang ta nyang shu na wa pe da. Daga qi jia jubiye hiyola rinmu ngon si ga di hiyan zhun yun.

0: Ami pala yuan ti yuan na, gadin chala dabu me seo nong yi. Tsering sanzhu jia lo jin rim du ni, sem tun jia lo zhu ka jik dang, zong li za zi li nyong la, nyam nyong yang, chen bu re su toba xiong yu. Xilu nin do nye xilu, kong lo jin rim yu la. Rang yi jia pasa payul, ruu zhong dal do gang chu pasa yi bi gong si kiong kiong yi zu di. Payul jia qi din tuan kong ka ji, le nyong xie ni, xie cong xie. Di na kong ge nguen ni yu na,
1: 今年让你家普山安全学生为广播党部的不特别重要了朋友家有没有冰的那么了雷气穷穷稀破完样全去了其实他的其他给他弱冲的给他说着做多了雷可就做不了了他当初你当着给了老的龙队长吧你当你学做久了可就是那么我就拿着天这一浪结束了天这样吧他当然能动的了的亲爱
2: 现在多啊，天天都是这个偏见，天天吃些那天天康是可做个玉米，天天康是做对上吧？天天从里刚对开的卡不就看这玉米，天天这拖了心就切了，或者你的面子的啊，你这拖了呢，拖囊修起不起多啊？我得可怎么把天从里卡不就提了点什么？面子算得过做一了，当时龙龙问的了，面子的天天过那里修起不要嘛的，心里就修起不要嘛的，他当然给面子你这说，工作了你呀，你天天总在工作里呢，吃些那臭味煮煮些东西，拖了那偏拖那什么？
1: 天打个嘴，你如加个东西，那苹果公司的，如果紧张，天这速度让忙不了了。但工作你的提，打算通过忙不了了，因为人力没不是那这米就那么大，其实我们不是专业出来，到我的总总什么年，用个呢，用什么年，他有了去年一个跑，但这三百秒速度厉害了。天打上给我，他给吃上，你这是哪样的？是女的，忙做的呀，女马囊山的这了，用个你的天天看的这咋工作了？或者是不是三个月？他天上三百的。
2: 所以差不多了，忙做的跟他说，气球给这牛总今年办来个了。
1: 哦，
2: 对，这就那年是差不多。
1: 对，
2: 你可对了，恰恰三度今年才的忙起，阿里，所以恰恰三度蛮结棍了，起落了阿里，老总一年的，等等多多啊。
1: 对，
2: 所以也看到对朋友了用。
1: 对，
2: 朋友给这团购一年的，这个我们都在这，用，对呀，老几甚至给这，其中一年的这张一年的，这结果呀，上路的肯定呐。
1: 아다다랑에 누신 아다다랑에 냠용스네다 럽존치서 다 럽친기라니 로시우디나라니 다다랑기 아 차샹나 다다랑기는데 분자스네 슉치분데 인데 투니캉 조조는데 슉치브 요마라 인데 좀바 랑는데 치제 인데 치고 군데 근데 슈도 슉치 메바체 다다랑기 소소랑기 다 투지기 인데 기 카바난기 인데 페이지에서 보로 에 다 투니캉 극조구메 좀지 컨데이나 티니 티네 촘리간 럽 캅조 컨데다구메 틴데 토르다 소소랑기 심주장 첼 로직도 다 로니즈 틴데장 치바
2: 其实呢，他当然呢，恐怕他妈说，这不有什么了？他呢，很多我们自己说的作业了，是呢，过年没作业。因为老几不会呢，他两个人他那牛几个设计作业，当天做的，没事的，没恰恰修起不麻烦的。人家群众人家把天做的，看七个月给内陆吃不上的长度啊。天做的，他当然给米看的短个月，米看的长个月，天你从而看的几个月，米奥给来看的九个月，天你刚给五的看的短个月，吃不上的你们就好过多啊。他当然个就看的，我年年说的。
1: 这些地方吧，天天打人呢，目的呢，就是做保保守的嘛，就是目的体现呢，他打人的老总企业，他的材料为呢，他看不到你的体现也多啊，你这人，他打人的老人，他不那老人，说不到了，老几处子，老几处啥的，他人，天天老几晓得过了，他说说来来个就企业，对，就是那么的，好，那，现在老几天天能对呢，老人他不那老人西不上了，天天能呢，嗯，书本几项强用的，好，对对，他经常经常老总要念的样子，就是做了嘛东西，像，这个人，人家一样，他又来了，你给不懂，他说说呢，这。
2: 老蒋，你这他妈几年没这个事的了？去年恰恰和他亲爸事的了，是也的。然后说说你恰恰啥都去了，老蒋，然后用命多啊，是不是？你说对不对？对，但这个叫你进没用的，是不是？但人家这里下了，没几个叔叔三拿了，感谢当叔叔两个的将被自动是那两个的将被感谢是那的，他叔叔三拿了他，过两个的钱啊，什么什么都有呢？两个看得起呢，和他妈的用的。 对对对，来是的是，但他的不拉说的，因为他的身边说的多，他经常用眼光也做了吧？
1: 对，
2: 那也两个亲戚可是呢？
1: 내가 친게다 우봉 김장인지 당 티니 다소 룸바랑기 인지 타는데 미각돔니 리미 좁게서 열 티니 에 롭진 로마 각돔니 맞음라서 열 아 나스타
2: 니스 자장스
1: 제 제제 다소 티니 에 카레 티 멘자 티셰선보다 티니 멘자 티 용법스네자 깊상고디어도 유교고 연가시켜 티니 다소 타조 건축 파스승기 티 총다수 건축 파스승기 때 다소 소야고 다소 당부 당부 다소
2: 초범이 근루 파시 초범시 하리
1: 나라디
2: 어 그거는 막 낭사라 낭사인데 봐 다 다주 레가 친게 망자 우리 뷰리 그게 아니라 때 콘솔라 때 이제 초범 그능도 다주다 우리 수수 침나스네 자 수수 표현의 유비 용조수에 줘야지도 다주 초범 그걸 근루스 다 우리 뷰리 다 이제
1: 조수스 이라 다
2: 파스 수수 이런 게다 롬바스네 버유스도 쓰기라 어 수수는 다 비비서 그쪽으로 수수 롬바니 유비 이제 초수스 줘야서 다 다주 초범 그는 이제 다 콘솔라 가리 이제 가능스네 자 소선 차습속이 초거를 뚜야지 딱스 민고래 강주 파스 당시 그래. 아. 다도 디자 강주 파선 진이 강주 파서 올리는 다진이 알아 소리 직치 되네 스비엔 소리 직치 민자 소리 직치 상 소리 직치 장바 소리 직치.
1: 아, 링아.
2: 링아 요리.
1: 네, 선생님.
2: 다 다른 게 차셔는데 상 다다 민자 텐주니 다주인데 민지 공도 쇼유. 가서 다주 넘벌 민지 통고 쇼치로 요라. 티니인데 민자 티니 직치 민자 티니 소소 직종 티니 상 텐주 민자 티니 진 카레 공지 십시 텐지 Tini tepjo chi sambor tini sangda bo tini suyo tini tukchini nega chik suyo ari mazi tinzo takzun ta sibin suyo yukje tinzo takzun nila ta lungba sinya ta zangun ta sibin ki tungu lakzu yara ta sibin tiki pe chi sambor ta tujin chashina chungri gandu ka mike neta yin shu neta yang nita kimzang chung neta yang kimzang kar gyo neta sibin masang jishan yaw mara tini de zamba ta tarang ki chungri kapcho ta kanduwa sam tini tarang ki sibin suyo telo kum sibin tiki kosu tini takzun ta ara di ngema ngema takzun lu yuru yari tini yuri zamba 당이 차셨나 우리는데 예물로든지 별로 용하이나 차셨나 별학스인데 유들아 쓰면 그걸 별학스는 굳이 마음껏 하고 오면 도가 경제 가르다 우리 별학이 근데 내 말하는 수규 링네 요아리 이네 중징네디 다 우리 무튜니 가르 균지 수도 지나다 티 맞아 이게 다티 컨디션 동 동의하게 내가 레벨로 지그라 퀴티는 무슨 하고 요 말아 게 다른 게 높은 거요 어 내 별학이 차셨나 우리인데 아 약이 나는 차셨나 더이 원래 바이두 사도가 티는 녹 차와 이네 저도 봐 별학룩다 별학이 루규 쇼츠부 돼요 말이야. 경제 관련해서 코타는 그 로규 건도 샷다 말아. 퀴즈어래. 다 나랑 녹상 그 네 차시나 게릴루든데 별이 용은 어 별락스 노르제다. 그 수준 그 주다는 데지. 그 좋아하는 데지요. 그 법다는 데지 레버고. 그 로규는 데지요. 우리 스타트는 데지 돼. 수야게 다랑네 심축스네다. 다랑 심드스네다. 된데시 최신네 된데지요. 다 나랑 다다네 별락스 요아라. 별락이 다 저거 다 저 롱바랑는데 별락법이야. 또 롱 야자카시야. 롱 동작하시는데 로규시요 아래.
1: 별락이 민 가수래.
2: 다그즈네라 슈페라데는 조페라스 요아래.
1: 조페라.
2: 조베라스 요래
1: 직직나르베
2: 어 직직나르 티니 조베라데 네그숨스 요래
1: 아네
2: 렉바치다 징지치 티니 에자
1: 에다
2: 징스네 모디스 요래 탄디지 고 징디스 요나 다 카레니 미창메 탄디지 카레 페지시 도시 제렌가 콘토버지네 그래 미창 렌가 근데 스스 뉴니트네
1: 야 비조르 마르바
2: 티니 비조르 티니 스윈 샤유 티 올레네 다그 룽바니로 타 이제 튼점 니드노 바 튼점 양네 치제가 근데 마 인데 튼공기 잘라 슉치부 요라 코도 양데 배주지에서 뭐 티닌다 망자 표라서 수요래 다 망자 표라서 근데 다주 민 거라 근주 망자 표서 표라서 다요 제 근주 파세 망자 표라서는 양 민데 링처로 도가 티닌서 봐 근주 망자 아락스 다요래 티니 에 다주 때 쪼고인다 아라 내가 니 수요래 근데 저 표라서 기대 우리 표라랑 샤 티닌다 망자 표라서 기대 지게급 잘라스네 저 니니 총제 수버치 다 군주 롱베인다 에 망작스 요라 그래서 우리 다주인다 롱바 천나나 망보 여때도 대비요라 이네 티 퉁공 내가 근데 슉지 부여 말아 인더 치예급이 뭐냐 버치 못 견디래 우리 두다 고 망자고 씨 데콘 녹스 심죽 쓰세요 그냥 거기 사람 있어요 하리
1: 로스
0: 저우 베라타 로스 빈다브네 세린 산줄라 키 준아 키위 팔주야 퉁공 기제 공기 퉁공 데니 조시비 망이토 Bödang, Sangso, Mangso Jie Lani Nyu Di, Shichung Shiba Di, Yul Di Mangso Ju Nga Jue Jie Medo Do Yin Yue. Didang Du Cong, Kongge Yu Nga Lang Dang Gong Shinyal Xie Di, Gangzhu Pasi Tuan Zi La Di Wei Yang Bi Cong Lam Cho Yin Wuxi. Wana, Kong La Tuan Zi Wa Jian Rin Zui La Ka Di Yu Tab Dang, Lop Qin Tuan Bi Xia Ya Sa Du Xin Kin Zo La Ji Yi Yuan De Yue Dam Xi Na. Di Ne, 不用龙庆年轻来空看给龙庆家我当你举笔修浪写笔来进囊第一个学进一笔切见门提点先能也不学
1: 听到过你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查

0: 다 결혼게 소셜 쪽이 텐세기 내리로와
1: 제일
0: 결혼게 총디 지기야 람도 주 마주 다든데 간 두든 아니 위베
1: 예 다 차샤나 아 다주운다 드린 가서 데 총비고 망타지 통기 우리 다 로브진로마 야 예 로브진로마 텐디시 망다중 근데 차샤사 되간라 치 테니 공주의 능력이 다 미라 도당치에 마당야스네다 테니 소소 염력 마당이다 테니 다와 니숨 테니 랭가 망아 있는 로직 테니 치스 봐 차샤사 되고 지지 야 너네 다 차샤 잘라티 소유와 말 민도 다 로봇 쿠샤다 지금 민도 테니 근데 공주 갈리 카테기 쓰기 총리 간라티 그거 민도 테니 쓰기 봐 다 네 테니 인도 봐 다 다랑이네 네 마시데 탄데 총리 간라네 다랑이 테니 오 테니 두아 섬기 네 다 다랑기 텐솔라 그 마시데 강이 레 칸데치네 강이 치중 잡사 요아리스 되는 다랑기 강해직 채워는 콜로빠 모신 버치 다랑 무튀고 딱 그르사지 그르 기회는 다랑 티랑랑 탄 다랑기 다 소소는 게 되니 다랑기 알아야지 수행이 총리가 그르기 제일도 봐 강해 가서 탄 다랑기 강해 차셔는 녹상고 그게 네 탁강에 예레 니니 여러서 조야 인도서 방이 차상아 랑네 조모도 능이 코보고 오는 게 있네 조가 주는 게 여러서 친하성 그요 다랑기 나타 카레즈 내가 그 체인 사를 때 이따 이 샤다 친하성 그요 다랑 차셔네 올 티샤 내가 지도 봐 니마지로 또딩 다 근데 또딩 찍조 샤다 저금도 틀라고리 체 티네 다 그브리 때 수수에 류버에 미자주라 때 다랑이네 쇼 탕가는 알랑다 공진이 수치 수에고 수 총리간도 그거 근데 또 티니 잘하고 양트리 그 메고 잘하고 총리간도 때문에 전부 민도 어 김제 그게 처음인도 잘라디 수에 돈도 처음인도가 미 잘라기 십주 돈도 처음이다 틴데도 십주 간데 제일 틴이 거기 잘라 차선 시빈 다도 시빈 오도는데 타는 데지 그 녀자 시에겠다 뒤즈나 다왕알 요 말이
0: 다
1: 다왕알 하 콘도 처음에 콘도 자 틴이 콘도 어 제라 니르사다 좋아 틴이 제 콘 머리네 양이 뒤즈 삼바 지고 제고 가서 어디한 콘도 그 미 돈도 그 돈바 슉 잘려고도가 틴이 봐 처음지고 컵 주스네 자 자치 치 주길 테 다른 게 이제 다 어 내치니 레가니 다 연앙이 중내다 망내다 근데 내가 하이는 하고요 요 말이 안 내가 치다 내 중내다 망 내가 샷다 치 내가 니 야 중내 가슈리 때 망내 양 내가 니 산이 심바신이 용기라 섬규요
0: 글쎄 등산 벽에서 과진내리 전제 스빈 유대비 소르지
1: 리
0: 야지 상다 벽에서 다 망부로 봐
1: 리
0: 딘두 아니 야 전제다 전제 발이 양지 그 전제 저러 봐
1: 리
0: 그런 게 삼다니 왜
1: 예예 저거 다 근데 튜니 강신이나 가래 소설을 찍고 딘 인식이 말아 뭐 거다 잡고 잡고 내가 망부 열어 그냥 스빙을 차시하고 있는 네 딱도 인데 스빙이라는데 총리 강에 야 튼튼 거라 딱도 론니 좀 있대 심주 체위 체선으로 다 된다 스빙이 좌인에 다 스빙이 냐르자 체기나라 니주 근데 퇴메다 야다 샤다도 소이나 다티샤 총리 강도 튼차 튼다 로직도 주요하래
0: 그래서
1: 봐 스빙이 다 니지 좌다 아니라 야외도 좀봐 총리가 땡조 쉬고 못 해줘가 다 다닝 진단 아버니 나닝 진단 아버니 다류 진단 아버설 대 초등 집어주 시봉 각도니 들려 티 좁지 무슨 소송샤
0: 시담디
1: 어 진짜 좀 불려
0: 제 레슨 레슨 다 단다 민예 강의 제시도 가지도
1: 다 다랑 타는 이제 달로 투현 사도 치에디니 근데 로드 치무 타는 이제 자샤사도 챙기는 좀봐 다 망우스네 자 텐데 돌아 강아 쉬고 다 다랑이 자샤 소전에 야지부 동에는 도슈리 티들량 에 니케 숨게 트레지 미드 넘바 네지 근데 그 약도 금도가 다 다랑 인데 차샤인데 에 소자인데 다랑 소다 니인 숨게메게 되게 작게 하는 게 다랑 수수랑 게 그든 봐 에 로크 투 미드 넘바 미 다들 숨게 있는데 인데
0: 그래서
1: 뭐 수치다다 미드 미드 넘바 다랑 수수랑 게 잡상 건데 로크 진앙도 사죠 소데르는 냉미레 락즈는 니 길리스 혼데 치에서 뭐 소교라 다 다리 숨니 소트니 자치르 당즈 다나 표용 마치게 치 낭사 낭시 니리 잡상 게 되고다 표리기 퉁고 니리 잡상 게 어 통해 이어 왔다는 듯이 저장기 등주 토번데 수토 맞지 티트 차샤나 진이 시계가로 근데 차샤나 이제 동해에게는 이제 심슈리나
0: 요 그래서 다 되게 지금 마음 비게 차시 내리
1: 정도로
0: 봐 제 그래서 그런 게 그런 신다 차샤서 드나니 요로 그래 야 신두베 가면 가리나
1: 아 따다랑 따 따 냠뇽스네 따 탈템부지요 따로 숨점 따 차샤서 드네 주지선 봐 따 그러니까 가래 이제 네 중심의 교대 롱망소아 당에 팀하롱나 네 이제 자샤서도 당나 친아 에 야는이가 튜니강 친 튜니강도 레고 뭐 주는 게 되게 자샤서도 지하섬 때 삼루 때문에 재미도 가 되는 좀 봐 가래 핵이 즉 죽네 핵이 양 핵이 간데 많아 핵이 치에 핵가는만 그 저기야 요소 차도가 근데 맞아 봐 내가 같이 소소랑 폭삼 요요시도 소소랑 게 레가 틀 어 당에 갈리 가서 카네다 레가 틀 당아 가르치 가수도 가수 채우네. 내 내가 그 샤다다 치아 좀 튼디. 자 소소이라는 게 섬죽스네. 다 소소 로자티 템보지 그거도가. 제 로자티 템보지 그 튼이 소소는 게 자자 당부 주의에나. 품리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튼이 소소는 게 잘라디 소소여라. 소소는 차진 컨디지나. 소소는 게 내가 소소는 간 지토기요나. 튼 소소는 게 티 내가 지원을 유림 컨디지 도구도가. 튼 품리강도 그거 컨디지도가. 튼 품리강도 티다 소소랑다 리자와 가수도가. 리자와 튼들 소소는 게 볼도 템바 극지게. 튼지 돌아 엔진민지 준비 다 되실 수 있도가. 티니 샤다다 나온 거기. 시마시 티리 가서 이제 엔다 로브든 로만데 이제 자샤서도 망타 주시 인들이 텐데 돌아 냠뇽들라 심주 마데 마음 하지어 체. 티니 고 하루 흐르서도 체어서 있도가. 근데 이제 봐 가린다 근데 다 리브 마용 근데 망타가 주도가. 사람 가 체제는 어 근데 로비 근데 체마 좀 나야 근데 뭐 도르 교마 좀 허리스도가. 다 내가 가지네 소소랑 다 이제 로바이나 탐보랑 가네마 자. 근데 자서 뭐 로바 나고라 차셔나 괜찮아 쇼게 이네다. 근데 로 내가 곱세 자게 인도 이네 이네다. 다 튕기는 차셔나 우리 로바 이사 레게 통도 로바는 좀 마셔 보세요. 레게 레게 좀 레게 레기 건지 지당어지. 양치로 선수 로바 메로 강에 가서 지나 소로 지는 로바 인도 좀 미치고라. 심지 rōkba ta gākshī, tī hī gulē lēgā kua gōpshē jiāng mūnyū wachī, lēgā khunzu gūdāng kua tāgdā mātī wachī, tī tī tī zūla nīzū māmu tāduwa, tā nī zūla nīndī zūba, tā nī rī lōpchā chīmī nīndī shī, nī rī kā shāshā sātū yīndī zūba, nyamnyūng mīndī shūkchī wā mārā, tī nī zūba, nyamnyūng tī ēnā sūsūra nyamnyūng jī chālī shīmbu shīsā, tī nī sūsūra rōkba tī jīnī shātata zā, rōkba tī lēgā gōpshē jiāgā sūdara shātata kī, tī nī sūsūra kī chumrī dāndu jālā tī sūdī zūba, tēshī sūdara shātata chī sāmbu, shī nī lā, tā nī rī shī shāshā sātū yīndī gyōnī chī chāgī mīndū
2: Lesson.

0: 没办法做完了，对吧？多，可是多。多少张？哦，大大的，这儿请多。
1: 难道没多？对大舅，你妈看上去的日头不敢点火了吧？
2: 热热的。
1: 那咱们得三马三百不是吧？俺多得肯定给小干俺不拦截，女贼都是要不走的话，钱咱少压的，听不是啦？
2: 要要给了。
1: 我听见都是这啦。
2: 要要。
1: 我听见都是这啦。
2: 要要。
1: 我听见都是这啦。
2: 要要。
1: 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见都是这啦。要要。我听
0: 아고 나젠 루지고
1: 뭐지 리저 디스지메라
0: 친놈 레가지스
1: 아요요
0: 야모
1: 하 야모
0: 어 야모 야모 야모 저 샹바
1: 오케라
0: 저라 단다 럭지데
1: 아 지게라 달로 히치리 아 로친부리
0: 뭐지 쳔부 말이 쳔 말이
1: 어
0: 쳔나 저랑 다는 미지 주거르베
1: 아지게라 저주 레드로와가 나 나를 묻히니까 문이 진짜 하고 그러와
0: 지리 쟤나 저랑 김상치 주나 선거 두고
1: 춘창우
0: 어 김창
1: 아지게라 나 종초나 용제 다황아 친소
0: 그다
1: 종초도 지부근리도 딩아 진창도 지바래
0: 지 어째 마리
1: 어
0: 녀스나 아스다 녀스 저랑 나머지 종나 선거 두고 쓰고 이
1: 아! 나마오!
0: 오! 나마!
1: 다 중대는 나마코를 라고 해봐 긴디 수용 왔다 그랬겠나?
0: 뭐지? 근데 너야야 맞다
1: 어!
0: 뜯다 쪄라 숙제고는 숙제도 남부고는 남부도 직부 딘데 标准的 칸바 한즈르샤 딘데 나마 맞아봐 커봐요래르봐
1: 아지겠나? 숙제여나 가르쳐 그래 남바여나 가르쳐 그래 중대오 안디 제디 나마코 라고 해봐
0: 총대다 다들 너무 많다.
1: 아지 그라 나서도.
0: 아지다.
1: 그라 니 졸조. 모즈바가 나 남아 야부지 체한도 니 있어.
0: 아니.
1: 가싸 가라 짐으리.
0: 어제니.
1: 딜롱바 쪼자제 남아코 라요 말해.
0: 스팡알라.
1: 오 라바도. 모즈 자가 종소라.
0: 자가 종소 귀유.
1: 오 모즈바 자가 종소 친제 테마소 남아 롱가 짐다.
0: 테무수메.
1: 어.
0: 안은 같이 해버래.
1: 데 난 쪼자제 공수 난거 남아코 떼요 말해. 다 깨라 무마가 로지시에나 초여 말이오 깨고 따니코로여 말이
0: 어째 따니에도
1: 아지 깨라 따꾸지 제우 맞으다
0: 아지 뭐냐 헛 따니에도 저랑 대셔다
1: 어
0: 맞은 내부 통제나 아시 야구지게 저랑 아스네 심쇼 차샤
1: 어머
0: 뭐마이 등동 아야 저랑 무딘두게 깨지지러 치다사
1: 다 이제 말해 깨라 너는
0: 지금 아지 뭐냐 이
1: 쓰레
0: 다 고대 안에 깨단 같이 뭐 대자
1: 깨라 아지 다 깨라 조지도 너 혼데 이제 말어 와 말았다 니도 밀라 말해 와 아 차차차 밀라리 문도 와 아 차차차
0: 아고 샴바
1: 용초 깨라 그 조지도
0: 이 나이
1: 엄마
0: 엄마 이
1: 용초 저이요
0: 이
1: 따이네 영어리디 용초
0: 아고
1: 빨라 못살 수 있다. 오 따다리, 야, 제 너도 용서.
0: 아고 저도.
1: 아요요요.
0: 아고 샴바.
1: 어.
0: 땅아니 로친주 마리.
1: 리.
0: 차고 크르크도 시는 가요리.
1: 요요요.
0: 나 아고 저르가도. 아고 정아 착가다가
1: 아 다도
0: 아고 계좌부 크르크도 쉬어도
1: 아지 다 계좌 체시그리
0: 아고 정아 착가 쉬어서 뭔가
1: 오제 말이 용서 아 뭐 야부 신고 해봐 라사든지요
0: 뭐 시지도 다 송고저도 줘라 아고 정아 계좌 줘도 뭐 정말 레지에 줘
1: 아 다들 아 계좌 아들 아치 드시고
0: 아고 저 하나 마부도 룸바가 와래
1: 아지 땅아 룸바오 나 룸바는 쪼부 저래 룸바는 푸둥으로 뛰셔 통다 저래 뛰도 보나 지르다가 지득 절로라 주우 종초도 저래
0: 주우 종초 나 고뇨
1: 아
0: 뭐데가 존나 신카 바라고 무슨 마사
1: 어리
0: 다음 신제는 간카세 제무슨 마사
1: 지
0: 다음 차다제도 추가 콤바 신카 총아 큰 듯사
1: 아 지 어 다다리 용초 좋은 룸바 그네래
2: nga lumba o nga lumba jobu jobu ri ago na tsheo da per pona cha je re de ga
1: o re de re de
2: cha de ge je lo cha de ge je lo
1: o ya ya
2: cha de ge je lo ta ru bu zhen zhou ne zha ga zhong ce zi je ri
1: zha ga zhong zu o de wa zha ga zhong zu la ago zhe xi zong jue de
2: yo ri
1: ago zhe xi le pomo yong zu zong jue de
2: zha ga zhong zu ago zhe xi pomo yong zu zong de nga yi
1: a ka ka ka ka ta te ni tou ji yo se a
2: che de ti a ko
1: lo ma bu ge gong la a ko dou ji zong jie chou chi ne song a na ma long ga song la de
2: ji
1: ti ma song
2: ji ti ma mon bu wo nga zu na sui da zhe kong ba nong ya dong yo ma
1: ji ji ji du di chong zu na ge mo tong chu zhe me xue se
2: tong chu o na ma long yo wo men de se de a ko chou xi la
1: na ma long ga yo men de na a ba ri
2: chou a ba ti
1: 那么龙爷我们的阿哥乔英是的阿哥我你连着人是个啊连着哦嘿那么了通知新人的着哥们们都通知请这个的都对这个龙巴就不掌握有啥对俺那么多有吗他妈爷爷一了嘛了马扎西呢阿哥就看我人嘛牛啊请这通知一个的人人人人俺龙巴就不人着啊没这个通知新人我可个嘛的阿哥就做马路
2: 对俺龙巴脚步等着，那么中队门个，俺先弄着。俺龙巴脚步等着的，到龙巴脚步没接车呢，坐起这些个的真凶。
1: 人俺脚步人，俺龙巴脚步没了通知嘛也用过。
0: 他等着就对，俺都没退一个没。
1: 来，等到这走到。来，哼，我嘛只通知一下，他等着你怕通知取消。
0: 叫上班。
1: 我这给了。
0: 但肯定用你卡车不嘞？
1: 阿姐，给了，我你用也没多，用也没多。
0: 没用呀，工资卡嘞？
1: 阿姐，我嘛工资拿了，同住是你的理想。
0: 卡的同住，你嘛看到你，我心个明白。
1: 阿姐，给了，得收到，收到。阿姐，你瞧了，做牛没了？我嘛工资把扎干种子了，今年的要嘛的是吧？哦。 啊
0: 你，等你偷呀，有些，有做哪里下？哎呦，这卡的，得用错的下哎。
1: 阿姐，搞不起个了啊！哈哈哈哈哈！大姐，你看你连着一百大的。阿姐，给了，搞的连着啊！俺们了通州新人的搞不满。
0: 阿姐，听这些叫嘛的，你嘛看你搞不的，一年就让了通州县明白。
1: 阿姐，给了，可是俺你强势接不赢呢。
0: 俺你俺龙巴搞不了啊，今嘛没让俺通州新人。通州县个嘛的，对的，你嘛看你我了搞不的。
1: 一年，
0: 谈的肯定你过了的，俺做年表创作，年表就年错结果了吧？虽说呀，同学些也得嘛的，参谋了，记不记干的？
1: 给了，马上就举报了啊！
0: 日本呢？
1: 我嘛龙巴交不的，
0: 交不的。
1: 但是我不想我参谋了，别查的，
0: 别查的，
1: 记不记干的？
0: 记不记干的？阿姐姐，旁边业务听着谈的太高，请别人吃茶要嘛的。
1: 阿姐，大哥了，对。
0: 大舅，上不卡的班呀？都送哟，有错。爹，大爷的真是嘛！爹，连着一边谜题，俺们看他年纪有些的，我那大个人多了。我这到底可把车的，俺这年边冲水的呢，这西边来个全都要的，俺这里些小农民都管，爹，来个车了差不些钱，主管的。
3: 说不那把错，年轻就这只有被藏的了。我们今年年纪了，年大了，绿地新鲜用一扎一面对个就嘛些，先把古年纪了，年大了，低头的安全年轻先就嘛几辈，真过养学。

Ya, alarma se va, bom, ye, cor, go, ma, ye, na, la.

Ya, xin lắm mình biết chuyện con nè, con lựa chọn

야 당가리 고창하얀세 야 야 도착하여도주대 고샤차시 토마테달리야 구나카르기

他。

오세 신대보 만다 파에 다페야 타로 랭기리마네 도데도 탈리 야르고보사 야르사보 다이 가디보다야

Sikhi dam na trouble.

Gokabili

마사 예레예보 야포다니 예고트크보 베마네 야주니 제예고 뒤비본 조동제 야도 발효고 때나시네 타바

Yahoo,

0: 이즈라 니스 마디니 코 이즈 양 셰르 코 디가 파 게사 지가스 와 덴데지 디가 파 인자 아니 따따탄 콘디케 바나 이게 아니 이게 짱바리치라 코 안타데 디바 인자 아니 데다 파따온 디 이게 짱바 그 존다 보지 차디여와 코 안타데 니스 마디비 디스 아니 데다 아니 사제군노 이게 짱바 디스 니데 아니 쳬바 메디비 존다 보 덴데지 살로 당니 아니 콘디케 비게 도바디 슝기여레스 디인데다 도도디 이게 파 인나 사제 짱바 그노 다 덴덴비 이게 요 마레스 대서 초마데 저 이게 짱바레스 데리 아니 니바데 강레스 데리다 민그 쮸데 강레스 데리 민그 쮸 다 민그 쮸데 강레스 데리 응조 가장 민그 쮸티 비가슬라 스키여리 조치야테 응조 데 마고 천장은 오늘 제대로 들이 공부게 이게 뉴버 쮸르 반 민 잡던 저 반 쮸르 세야다 아니 로비 템 삼보자 랑게 단주 자가 놓나 이게 코니 미용데 미국 코니 치슈니 치기 되나 때 말시 있어 봐 나 이게 너나 아니 이게 짱바테는 마보지 아니 야 촛바라 땡니 아니 땡중고 땡비가 민데 저기요리 땡데 예바이자 민게 쳇 가리 세딜 아니 이게리 니까지 이게 희바데다 민게 쫑여야 야나 민게 그로 미 드버시비 그 여다 지샤다 버치비 이게 짱바테 쏠 거기 바 땡이 됐을 민게 쳇 가리 세딜 아니 아 이게리 세그 니까지 이게 희바데다 민진이 지 쫑여지비 깨지 당 이게 짱바테 쏠 거기 바 어떤 내지 샤디요리스 스마트 처리에 세딜 다 민그 고된도 마히엔 가서라 이게 닌드니 된주 못다 된비고 잡든지라 아니 가서 민서겨로 와 근데 얘들 다 민그 된주 못데 히비까지 어느 못된다 보다 가는 나지리 예세야 돼 다 민그 된주 못데 예세야 돼 민그 코 실리 아 꼭 샤조데 된주 못된 게 받다 다 빼나 머히 주비게 잡데게 아니 머스야 게더니 민데 따사게 다기고 마히 된고이게 생제 오 대처리세들 아니 머히 주비 잡데게 딱 된거여 Mekhi jibi dati tupa zanji, ane tinkhen ji tokpa gala, yana loyi la, ane mahi tenko yigi senji nga vizun chata kashi. Tene yena pesha gana kapar siya, nyenchen siya, loli siya, deda dehi jibi ki dati ga, ane mi teso tabi ga, dayi ga tani ga, jala teso kapar yina, longchen, nyenchen yina, deda baga jala teso soma te, ane chiri se dila, deda baga minga dati la teni, ane loyi da kurin chata kashi, tani nyenze chata kashi. Jinsa de la teni chiri se gira, mii se ya te ga, kor dagi ji ngibo te ju ngo shio zamba te, ane ko tenga re es. Peche na mii se wiki sila mii te gita, shio tanga mahi tenko wiko, senji shio zamba ji, te ju ngo te nga su tenga re. Mato lo yang, mii te po yin ga mo yin, mii te mii yon ten chen yin ga, yana kaya mihi kenji mii lumbo yin, yana jari yin ga peri yin la soba, ane mii te ga kor, shira ga chepar te ko tenga yo ma re es. Chepar kita te ko tenga ma re, teni ko ngo shio zamba te tenga yo re es. Tengi di le ta, ndorna, ani ku tenji ngoo tengi se di le, mi te ge ngipar te, tene daye kanya runga ki, mi te tasa ge daye ngipo kanya runga ki ge, ani ngoo te, ani yege tama tsu nubi ke tsukpa, teki chere se na, ani ku tengi ba res. Tengi di le chere se di le, tenji ngoo tengi ma tengi te, ani mi te drup ma drji tseki tso nang tso de. Tengi di se le koro, Pechangina sa chu me nung la soba teta te jupi ke jate ke Ani taza ke dagi che ngibo te je ngo shi samba te koko te maten na Ani koso mi mare Ten taso na teta bago jate so te chere se Ani chu tetan te ke tani ko minti chepa o tani chanti yore es Ten yun di zile ko mi yimin ke tsegin rabo zo ti te Ten yun ngo te mento o te chanti pa tani chere Ta te chere se dile kasan ke Ani shi ji ki tene nandoyen dan rewi ke chwaa te suji korin sakhin dodi jing.
1: Tata che ji senpa tena pyo gyong long chen nyen chen likon kan ke son ta lo chi lin chen shi. Hiang la min ti ngan ju lin chen sen jiro ga su hyo.
0: Ta tere nga rozo hiya to chere se dil ani sba. Tene mingi shenyi isi ya dhiri. Ta wana mingi tapa tila ko gubachi yukurwa, wana mingi ko shenyi de kandachiri. Kori sheli isi nanda, yana ko nipa nabot kandachiri isi. Ta yina, ta ndala, nganzo langar kipi gundo ganaala, ani mingi da dabar manze na jikten thamchi mumbar njir, tewi mumbar sevi shir, ngebi mingi da dabar nze isi ni, wata ndarisungu. Daka tenchiri isi dhilo, jikten togo nganzo hija kanda kaya na chui, kanda kaya na, ta deso la pachi wachi la, ane nganso chere se dilo mirir tagre es. Ka de ngibo te dante, yana chui te dante la, rana su su ku tong ma yin pa ngay mi di ma da

빠이나 아니 니덴타 지덴 모반제로 그레스 단 니덴타 니 모반제로 그레스 에디 아니 치테소 소소 소소라 그로 미 토모마이 바레 마타 빠이나 아니 가르스 닌저 셰까와 닌저 셰발라 니보데다 때 치테다 때 닌저 발라 아니 고 묘라마 보중 그레 대자는 마제 아니 펜스 뭐다 뭐 펜스 바룰라 깨차 히에니 아 고다 쩨용 비카슬라 아니 맞아 죄자가 난데 몸부 강대잖아 죄 희지가 니보 강다 강이나 대소 초마라 라라소도 토모 많이 봐 니지 마다 봐이나 아니 대다 대다 보 니보 대소 좀 파슬라 다트 용 비카슬라 아니 베스칼 아니 다트 리보 좀 그런 팀 못 봐가 강아 몸부 좀 그랬어 와 근데 대라 때니 아니 에 기대 타지 뭐 반지르스 아 되니 가서 그러고 딱 니보 강다 강이나 파스 아니 현다고 돼 심어들 파스 천조 파스 논조 파스 논조 파손 충조 데라 때니 아니 아 소치자고 다 다테서 소마들 빠지 쳔메도 바거든데 그다 강아마 본지 그레스 데미 모바 세우신 김이 뭐 답하는 자 있으나 다 진짜 데위셔나 다 대답 그 아니 치타지 파스 아 되니 충조 와다 아 대소 인자 말라 그 몬로비 그 모바 대소 파 세위셔들라 아 아니 인제다 다저 캠보 대소 그 아니 아 니보 대소라 다 치대소라 아니 라나소도 그다 도모 많이 바 그 아니 미타바레즈야 다 달아티 바이나 아니 나서 민세한테 다 민텔아 테니 다이 니보테서 파서 문조라 아니 리퍼치고 닌잔 타바 니바요 바레 아니 예야 파서 니보테서 파서 디기질 고다 쪼요 비카서 민아 테니 아니 니보테단 데 아 예 바로 빨았다 다 리퍼치 쳇티비 고 민아 테니 디기 신이다 니바요 바레 젠세 텔아 테니 아 나서 베지테니 근체 안두바 빼마 카르보세야 그 딱히 받침 뭐 콩게야 아 민타파 느 니포 옌다 머너힌 디 대고위 쳇도 센송 바레 아 민타파 데다 니포 옌다 옌 파서 머너와다 아 아니 대다 대이 고르 된데 야보지 고위 쳇들 아니 민타파레 예송아 데네 바이 자 간송 로아 메이리 따베는 쳇 바이나 로아 메이리 그 고케차 그 조알라 떼니 아니 이게 그 조알라 떼니 아 아니 아 따 옌 파로 보라 랑랑 소소 그 산샤 그 떼 센노 그 간쩨비 그 떼데서도 파 닥트데 셰비어와 데인들 딱 깨다 얘기 그 토니 니보 간다 간데 메기나 파 고르셔 바다 다테 발라 아니 미마보 지기 토니 베셰 타니 니코 다테 그래 베가 바이나 아니 두마야 니퍼시비 그 까와여와 데인들 까와티 이 파로 볼 다테 버셰 바라 아니 까와히 쥐비 그 코로 토모 마이 바 그 다치여와 데체르지나 둥디지 된지 니퍼치비 니보티지 미지 데인들 까와히 쥐비 그 다티게 아니 까와히 따사 그 다기 그 둥디지 된지 니바지 니보티 그 모테 아니 콜리퍼치 코 땡그스 디인들 까와히 비그 잣티기 아니 범바세란다도 머세란다도 따세란다도 추세란다도 난카세란다니 녀마라소바 덴제 그 다기지 니보 옌바코로 체반 예비 토니 아니 두만디비게 덴제지 니보테 아니 닌즈 야포지 타바다 예 바로 보내야 돼 달리포지 쩨트그여 까와히 비 잣티기 덴데 이바 인자 아니 민세야 돼 따바 메나 아니 나조다 사차세나 만도 야나 열다 야나 뒤체지 그 아니 봐 고까바 야나 깔리 그 된제거다 이제 된지 시작하다 아 니보테서 소마데 아니 예 바로 볼라 달리포지 책이나 딱 강아요리 다 짜로 코투니 이다 디그 마케위가슬라 아니 예 바로 볼라 요마나 제 르모그존다 보지 제 요마나 캬라 크론도 코우니 아니 예 바로 볼라 파테니 다테게나 느기요르테 왠자 나조 몸보지 치르지나 고 뒤체다 사자저 까자고 왕기 테카르 나로스 파 데니 고 다테테 메바 텐데 요로와 텐데 그 니보 만보 요바 다 데소 데 치르세 디 아니 니보 데단 데취 데다 데지 고 민데 베셰 동비 토니 아니 예 파로 볼라 다테 바이나 아니 다데 고 리보 지 첸도 위크 텐데 그 기바 요바 레스 와 텐데 이 마인자 미기 신이 데 노르니 히나 아 아니 취난 저 아니 모데 아 아니 옌다 먼저로 와다 옌다 먼저 와다 옌다 만리 파 아니 똑바라 리파 닌저 타바다 아니 옌라야 아니 데다 데티 치르스나 아 파다 아 리프로지 쿠미 트위터 봐 다들 민거 신이고 거시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 노 무이 드린 제도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 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 송그 냐뷰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Sage Dora.

0: 中文版说，香港敌人个三级主任林清姐难断卡尼巴贵州丹冷黑这的喜悦，贵州丹冷呢，日子里正确处，每天每笔个就是难张黑日，贵州丹冷给南军初位处，以新中南派话细节有啦，来年朗读接下去啦，工地将动土节约。
1: 在那新竹林间里，人们总结贵州丹冷开进吧，都去扎巴拉当，虽然都今年节拆队弄为贵州丹冷，忙出去军事吧的，偷出去新竹。
2: 大家准备什么参加？罗萨这些的嘞，这些罗萨下位参加，跟说到了其他人哎，这些的嘞学员的。我这，
3: 俺这些的学员干的，
2: 我这米，其他台下各扎他妈缺多啊，俺那个这些的嘞学员也缺。
3: 接着还是缺多呗呢？
2: 我这米，嗯。
3: 其他几个台下卡萨卡的团员用多啊，我这俺卡内团员用多呗。
2: 对，这擦把哪里团员用多啊？
3: 对，
2: 认真哪里团员用多啊？是，卡巴哪里团员用多啊？是，上州哪里团员用多啊？
3: 对，
2: 我这俺上州哪里肯团员没得？
3: 你最最把学过呗？
2: 哈子的，其他卡拉松我了。看到人哎，带队，其他给这奥的学下去。好，对的，大个人。俺读书带队，其他给这学的。嗯，其他群众搞个民道的当职员没招生计。
3: 明道卡嘞，
2: 是到哪子了？哈哈，
3: 但明道的大个人了。
2: 嗯，
3: 但现在嘞，给咱学校的明道教课了呗。
2: 这米，你要做票给学军了啊？
3: 哦嘞，
2: 不过哪子了？但丢亏咋了是晓得？
3: 哦，这卡是我的呗。
2: 哎，
3: 不过学军搞了那么多咋的？丢群军搞了苦路咋的？说吃不吃钱，没那个票单，带那个咋吃吃过来是我的。哈哈，
2: 但票给学军天天应急嘞。
3: 嗯，
2: 现在嘞，俺这等到。
3: 这中间的特别的，俺让给各类叫叫人的。
2: 对，这样票给学军了啊！
3: 七八区秘书吧，就这几区你一千不嘞？
2: 对对对对对，但俺说破交个事的，说说给军长带次都要过了吧呢？
3: 大个让着的，票给学军了啊！
2: 破了俺们那三个结巴一千不嘞？
3: 大个让的，俺俩恰恰那来，成都各类都是交不起，提来黑白中间就都要给，是不是就对的？
2: 我那要好的。
3: 都票给学军了啊！
2: 哦嘞，这个谈了足足没够呢，等下弄下去再用个嘛嘞，是个嘞。
3: 哎，这，给那给人给，票就忙着学军修送的多啊。
2: 对，台下俺让学军要不多做了，新州的吃个吃个的。
3: 好嘞，他这都演新州来的多啊。
2: 对，俺新州，新州吃个吃个。
3: 没得没得没得，演新州了。
2: 啊了，他新州三天嘛三呢，做俺给学军要不多做，都吃个吃个。
3: 哦，那是那是，但是呢，天天看他给天天忙，别出去经验轻松呢。
2: 有啊有啊，天天塞呢。
3: 那是那是那是。
2: 但俺那么些过了，先用对账吧。学军认得些话嘞。
3: 看这是，
2: 不止抢了钱呢，抢给光光他们家取钱，抢钱落了钱呢，说真的嘛不如没把那事交嘞。
3: 好嘞，不止抢了钱呢，吃不饱。
2: 哦，
3: 抢钱落了钱呢，你们点。
2: 哦，都是的。
3: 那是那是那是那是。
2: 对。
3: 等到俺做破日大个股，日大那个股，泡沫也往这当了，学军认得些话嘞。
2: 看这说的呗，
3: 想过最松破了没有用，
2: 想我过最松破了那就有，没了那就没。
3: 那种年松破了没得用，
2: 那我中年松破了没人，
3: 那我中年松破了没人，
2: 那我中年松破了没人，
3: 日本那我江松破了没人那就没。
2: 哦，你这些说要的呀？
3: 哎，这听我那样各种许多啊，
2: 英国熊，但是那前两个蜜月下山时的，第二个再生是新贵呗。
3: 看嘞，俺那美国有一本书叫《拿罗嘞下山的幺儿呗》，
2: 记得有一个熊，票给学军来这幺儿的，
3: 看这是，第一拍背通下山，直接打背第二下山，拉杆下位背下山，仰慕路给追下山是叫嘞。啊嘞，拍背下通这山，
2: 哦，
3: 打了下点那山，
2: 哦，
3: 路给追下山，
2: 哦，
3: 下位背背下山，
2: 哦，都是这幺儿的。
3: 他就我那看咋修多啊？
2: 一个兄妹，
3: 他现在啊，
2: 嗯，
3: 第二么有本书叫《拿罗呢》，这啥个写的卡嘞？
2: 哦，等下的写句认得要嘞。
3: 看这是，
2: 我们今天七月帮着三当鸡，日本老店长啥三当你，他家哥们走走走当孙，读家三辈，新在走当西七不嘞？对，看这么多个。哎，这我那人，去不得人教许多个了。他这个看得书啊？啊，这过去学嘛多。嗯，看人家地铁里我那心中学不难多。
3: 啊，这地道一个兄，嗯，
2: 他现在让看人家学军拿罗给的。
3: 出个
2: 群众你的，阿妈群众你是的新贵呗。
3: 出个
2: 群众你是养卡的，别让学军来的说的。
3: 看这是，第八出个阿妈三百群众人，加个出个阿妈三百群众人是说要的。 哦，这说说旁边三个二的呗。
2: 要二的，
3: 嗯，
2: 第八拿这个不给这个群众干的八百数百个来取钱，爸爸可怜个的三个二的。
3: 哦，
2: 加个出个请不吃的阿妈三个要的是说要二的。
3: 啊嘞，大家还告诉，俺说恁就不过度假的做了呀，江州江州现在的，江州不过找不到什么着。
2: 行了行了行了行了，
3: 大钱呢？俺们听说你的，你看看嘞。
2: 对，讲给俺们听说人，江州吃个鸡了鸡，跑到俺们听说人，跑到目标鸡了又吃了。
3: 嘿，肯定是的。
0: 장기 아메 경주 등소 편다 개배 여행을 계제 모자 카카 말아봐 정수게 내려와래.
1: 알레스레스.
0: 포로 아메 포주도서 론니즈 쇠내래 랑고 마드자 우툭제 아니 리톤베가라 티제 목베지래 요시고래.
2: 아할레. 타체나 초카나우 나 목베지니 초 릭셰 마더싱이디 포로기 부도저래도 와.
0: 네. 아마디니 진주래도 아무도.
2: 어디게라? 아. 니에 대비나. 아마디니 진주 말이 진실이.
0: 그랬어.
2: 아마 디니기 거두기 종다 천에 소수 주고 랑게 피어 주고
0: 어디야 잡아 쉬고 송송아 야 아마 디니다 대사게 파마 가세 어 보고 뱃대 전부 태 잡겨지 가봐 짱짱 제 쇼니도 저래 아마 디니 야야야
2: 엉원네 탈라라데 라가서 보이지 망추 슈준도 도 지네 캡드 첨보다 니네야 균이 서버샤다래도
0: 와 대단히 고쇼 다시는 한 체랑게 어 샘제 자탄배 나로라 믹스에게 찍여버디 신규여배
2: 야 믹스에 가려워라
0: 어다 니야 니스 제소 드려워라 어 치와 자라 곰세치 일본 자라 로덴치 고와 자라 고치치 와모 자라 와나직 체버레
2: 이게
0: 더 노데 어 포커 자라 도자식 쓰면 되게
2: 다치다 나
0: 체라라 어 포커 자라 늘리치
2: 다 가르스워라
0: 맞아 고치치 고치치 고치치 네 내 심주 가세 체면 되게
2: 어 다 체라게 오늘 심주 야고 나샤
0: 어
2: 但 이제 나한테 키랑게 손부 티나리야 신조가 초단 저와 옆시라 라면 누가
0: 아니 다시는 네 꼴이 키랑게 친구여 배
2: 호치 나 신조 망조 부구지게 진짜지 마심 가려워 벤
0: 딱다 세수대 어 내 키랑을 깨서 치고
2: 됐어 뒤는
0: 네 나조 신박 코나조 신개가라 싸다가 잡아 연애래 돈도 네가라 싸라 싸겠지 내가 또 퇴반 말해
2: 내 키랑이야 큰지시오 응 키랑 속 불간이야 샤여르 배
0: 샤여가 좀 대야네
2: 어제 샤타가라고 유네래 던도 키랑 샤시부 추구도 대김자 가래
0: 대샤 세대네 어제 네 속부 쥐패에 채도록 봐
2: 그래봐네 제자야 간소 망주기 유시준이야 세 사세나 서쥐패 샤 샤세나 류쥐패 세브리
0: 어제 잡아 싶어 속나스대야
2: 던도 대야 간소 신계사들 예비나 사 최사진단 캐사진스예요
0: 알레
2: 사디 최사진 이미나 캐사잡고 사디 캐사 임비나 디가리야 체사 잡고 거래.
0: 쟤만에 이 쟤랑이 셰레 너 내부대 그래 셰 내부 줄 거야 누가니.
2: 카 대부 맵이나 아니 걔 또 잘라 그 카드 잡고.
0: 对对对, 다 카드 잡아 투무도 무투제 떼줄다야.
2: 영화 얘 걔랑이야 근시오.
0: 응.
2: 만주 류리야 얘와 체비나 가르가르 여러베.
0: 알레 류리야 얘서나 컬류데 늘류야. 네, 다 대사 쿠류 장들 도난 챔버 시스도아. 컬류 건조 먼저 유예요 말다.
2: 아니 클류 야 퇴용나
0: 야 퇴나마 믿기 우당 거래
2: 아따따따따따
0: 그치 그치
2: 멋있네 니스야 그 류디 신가자야 그 류스그
0: 대하고 뭐다 근데래
2: 다 대야 차 시합에나 간소 능류당 칠류 띵류 제류 야 아니 철류당 정류 나서 봐 이거 망고 치해요
0: 철류 정류스 가르스 그래야
2: 다 대 철류스야 대 조 간소 따봉당 르루기 류대야 철류 유스고
0: 응
2: 아니 정류스에나 조 버조기 류대스고
0: 알레미
2: 당간조 신계사 체사진디 코 차외릉신 송장 디간이야 정류 잡고
0: 응
2: 캐사진디 차외릉신 송장 디간이야 철류디 잡고
0: 에이제 차마소에도가 왜
2: 어제 이거 내
0: 카페 차외 내가도야
2: 아 이거 근데 얘 그냥 그러시오
0: 응
2: 만주 빠봉당 구초 심진 대조
0: 응
2: 야 런드 랑당이야 캐주 가려야 돼
0: 랑당 참 말해봐 응 니세보다가 내제 뒤 야 랑 진바다 소디 뒤 안 알아들게 샤 너도 샤프에
2: 말해
0: 오나
2: 니세야디
0: 응
2: 망주기 커준이야
0: 응
2: 예

0: 에서 제남 매네랑 매서 제남 뜨네랑 세티
1: 내 가르스 그래 아니
0: 네 제가 풍부 이봐 차차
1: 네 내가 풍부 이봐 차차 나 풍부 이봐 차차 차다
0: 뒤에 말은 말은 나 계란 생채 이봐 차차
1: 어 생채 이봐 차차 많이 해라 봐 어
0: 당한 저 예수 제 습이나 아니 빠봉 라서 배 생채 뒤죠 야 런두 매네랑 제제 멀리 약간 못 주제 런그리 네 매서 제 배 차차나 러루 당 퍼주 라서 배 생채 뒤죠 아니 뜨네랑 제제 멀리 약간 못 주제 런고
1: 딱다래도게 군예 잡다딩에 하고 있다.
0: 다친 키라게.
1: 내가도 망주 쉐지래 이래. 치와 빵게 와도니. 냐모 차게 와도니. 부슈 창게 와도니. 곰바자이 와도니. 민주 다웨 와도니. 개포 펜베 와도니. 케랑 모테 나라니
0: 제버. 나 모테 나를 컨센스 예브렌.
1: 드미. 케랑 공다 딱바 참지제 나라로 뒤치타제. 아제 곰마제다. 딱바 모테나 심슈도아.
0: 아니 나 모테나 니에 대바 케랑게 컨센스 켄중에.
1: 나 쇼게 모테나 니 세제 야 렁디다 봐. 케랑 도도 심슈도아.
0: 다 지디 나나 니 군예 작사 차를
1: 봐. 더 잡아냈다 더 잡아냈다. 뭐냐 이 나 저 망조도 고주 되라 대님 사백에 슈준디데 하자가 망도가.
0: 네. 너도 배차 샤비나. 공매 참진 코나 공판도 쇼배 참진 코나 특리 줘.
1: 셰라 참이거 랑기 맞에 배쳐. 셰나 뭐이거 랑기 체배쳐.
0: 랑균 랑기 주당 캐바인 신균 헐 쇼당 개와이.
1: 치자오 뛰양 체마래 능릉주 뛰나 자오매.
0: 하담베 르바 서기 게임해도 룽 자가르보 기스룽라 먹고.
1: 셈상보 코도 연아 람상보 뛰두 영에 체바래.
0: 오늘이 망주기 크준 도전이 매배 샤베 눌부란해도 와.
1: 따라래 두손 마냥 공배 또 왜 괜지?
2: 나도 참마 여다.